다종들이 나하증가 인침즈기님 측그 측근대 송스급 탐누가 차팅가 오니 글라큐니나 하증가 니드무즈그 다텔이 가제닌게나 다녀마 망아 지데땅이 다 착근은 건 초업질 딘다도고 접근지기 준다영 하증가 조즈그

0: 멤버십 왔다는지 다 디스크대 돈이다 그렇게 디스크도 갖고 다 실천자 날이 경건거건 거다 그렇게 지득에다 아 쳤다 아 양력 야된 것처럼 능기와리스 대단하다 다 르크카위 뜨메 버시와스 더무스기나다 체레즈나 카르마 르크카르코 누군다 디캄데다 칠라다 뜨메누 히거스 카르마 르크시와 카르와나 뜨메 파티 디 하루에 완능람 밥증 슝위 초우 등 정월라 속바 아 니비 노바남 뚜인지치 뜨메 바니다 셰비나 데케지샤 오지 뜨게다 다스능나 송고는 더 탐치부 느게티 데트 타조다 체레트나 카르마 르크차르코 누가 캄데다 오타시그다 주다가 천다다 양르 잡아게 체옌스 뜨게다 원슌 키와 탐치고 야그타 우크소진 더가다 저저기다 땅다 돈카게 딘다다 체레즈나다 아 처탐치 땅흥 차정년비 띠옌스 다 우크사자 촘나 카송데는 아 저스고너다 돈스게 인게 용지타도다 체레드나다 돈칸다다 차정 뇽비티엔 아 위성거 쇼고더니 저즈레즈나 차정 뇽비티데 디가 아 송우나 송 송우 측카 송이다 그 티셰 주라 상자이 주고 너무 늦소요 파사그녀도 촘제즈거 어다다 그 사스 지치거 송우카 송우 당마조 인지나 김정능 거 댄다 아 김정능 거 냐기 냐튼 당치와 송우 송우나 기 공화기 홍우지 고거 짜치 되게 다가 넘어졌어요. 되게 다다가 티셔츠에 랑카탕에 떼고. 되게 다티냐가 다가 잡식 티체스. 잡스코노 차가도 온다라. 시그즈나 차가는 아시코노 그 티체. 되게 다 외치 잡식 티체스. 넘어졌어요. 다리오니. 어 되게 다다가 저 정성적 처리 아 티촌다 다시 그 다 양력 제된 그 체이노. 아 테이노 답고 다 처리즈나 다 공니 송고노가 아 다 양력 제된 그 차가는 거 좀 봐. 어 동원이나 건강함무가 득화자수가 다다가 아 좋은 건강에노. 아니와 이제 나 디트가 다시 야다니가 난가 다다가 아주 아 남카니 바꾸는 차체인 어 선바 이제 나 디트가 다시 다가 돈종 돈다 제파가 다다가 군이 장송 르허차르고 누가 다 님아 덴부가랑 그 쳤다이노 어떻게 다다가 럼바 섬 제기나양 초코스 데니 럼바 제기나양 초코다지올라 아리 섬나 아리 제요발리 다지올라 데다나다 섬부 다가 공게세노 다초리 어 대당나다 저와 인제나다 자가 지위양력 제든나 다가 디당더니 어 되게다 다가 쳇쳇든나 고와당 지드게다 다가 쳇쳇든 다 미지와다 다가 공니셰 고누거다 어 다가 삼차가 찍 아르고 특근 좋고노 저차가 찍으고 특근 좋고노 어 되게다 다가 녀가 구고노가 어 쳇다다 다가 다 그거 좀 봐 저와 무연스키와 대당나다 공니 좀 봐 저셰 누거다 아, 젤리 당보니우 송스네지다 당보니가 다가 좋은 건가라 대전이 남카네와 누가 차츠 다니가리 선바인지나다 다가 좋던 것이 드메니다 셰바다 연지다 돈카가 체연지 리자라다 돈카가 대인지즈가다 속거다 정송 르흐 아, 안더카니다 드메바다다 아, 돈카가는 거라다 수연지 아, 대단하다 선바 못던진 정우 그 쳤다다 양력 제땅 담바나 카르마 르흐 차니다 뜨메클 록송 아스키와레 대당나다 카르마르 허찰고는데 어다 디촌데 앙이송다 땅다 아제 아지 홍우체 젠란단 담모이나 시가 장거리 아 디칸니 완능라 와킹 숑위 다그 초우 정월라 속관니비 노파남다 톤지치 뜨메니다 저와 연지 다 강다정 돌디샤나 어다 다그 좋은 건강다고 그쳐 다 리자라 아주 사찬다 사니 인제나 좋은 건강조즈나 다 아주 다른 거라 다 강다정 아존다 산이 인제다 다 마천 저처 자처 더모 인제나 그건 종콩라 다 산이 인제나 쳤다 정말이라 아 대당나다 양력 제된 그처 어 더모 레지 토바이나라 무초조지 말이삼가 리더라다 영 당성 아주 다가 아 척을라가 철옥고 좁달리 진된다 대존이 아주 다 디능아 다가 나가노고 펜진된다 너모가 니츠 망하숑고가 대노 답고 다가 천다 다 지그지 랑숑고 천데 노파 라토르르즈게 테비도노 답근데야 잡잡이쭈 개쳔보리 아 대당나다 강타르짱 디능네게 디송타조 아 따다가 돈카가다 아조다가 치치 남공나블리치나레다 덤바가 아 드니다 님아 뎅가랑캉가 오 따다가디 종송르흐차르비티가 언더조다가 조 홍우조 지데나 시가 판토용지레 삼거다 언더조데 외상사거든이 다가와 글로마 아 르글렌리 땅성라 다롱르글렌타 마니마 요사리
1: 年轻人吧 地主家人给汤爹带汤子的年轻人动词的年轻人年轻人的总之把当轮子吧还有母猪马当总之应该可罗他的扎戏当扎戏动之吧打个罗当真粗

레세딩가 삼근한지 디다타 넘버시 삼진 오진반다 이남 소르문장 보냥 팅킹 워크아웃 팅당 소르문장 친 덤들 녀토체 처비크니기 냠게르 고노군 덤질람 뚱가레 츠닌 디나 워크음 데인지나 데랑글레 츤다가 나툰치나 바 고츠즈기 조이 데랑글레 츤데 아르진타 삼바 위제토무스 과리오 삼바등 본 소르문장 친 남시 도치킹 요르군 고남 싱원다 동 삼바니 바 소르문장 친 녀름동 존 가친다 가 람그르니츠 삼바스만 덤르 고르크 산제등 삼바지와 지금 테브로글레 츠닌

1: 카프르티알로 강아리리 사바든 산다 시비 로르다리링 카프르티 처음으로 동진유 안나후 영로차다 곰숙숨 흐쩍흐쩍인데 영어 카프르티알 송도 왜 네네네네 회차띠 책임이 맞아요 카프르나랑 공코리 말고 나가 카프르신 나가 카프르신
2: 지대에 담긴 한다 전수대모 당대 센터가 지시는 채나서 버티 않으시오 다들 비친 예수님 수고 유니 아저씨 나를 비싸 필신 동기 속에 떠나 붙인다 끝내는 수도 없고 지 중공 중인 거 저도 없잖아

남친자 자올음 처비 디르브지랑다 사르중가 담릉 고비 데릉근지르도 체지 힌도 바근시 체지 히기 바근시 점들 쇼디 사르지르

0: 다 십십리 다윤밀 다 도무티타고 대단다 난크르 십십리 꾸디다 지글랑아 지글랑아타고 그다는지 지글랑아타고 자그치 오비디스 꾸누티 롱탕테타고 또 야라 또 응치티탄다 야라 야라 다 상체는바 아니 길베데다 스타트코이 코키야
1: 여지
0: 아니 땅추 다 쪼그늘 카 스미지고노다 그냥 니니샤코노 고르도가다 어르무그 삼득다 어르무그 삼득다 치그트 호마 치그트 그만이 있는 노들 대탄다가 니야무 인지나다 코르다가 하스르크 왔다가 나도 どうにゃんごのせこなしうんともいんだ。で、ただ、あ、なんかこう、シアナンバー、オブジェルマニのだ。うん。なんかこう、だ、ディアロンオブジェルジョカス。パジ。だ、じゃんごよまにの。あ、なんかこう、だ、うん、なんかこう、か、どんどんがちっか、あ、なんかんだと、ちんそんいんこ。パジ。あ、だ、さんばもいんじな。 다 다우르크초 올로클랑 쿠르세카 제 올로길랑크라 올로클랑 쿠르타 쉽시르쿠타 지글랑 아마르타 지글랑 아마르타 그 티통이 다 올로고이그 다 데타르타기 데타르다 올로이그 돈드 데타우크 니지 다추 쳇탕가 랑쿠르드가 다 쉽시리나
1: 다 지글랑라 다 자기 오비디세코노 비 다 제슨 제슨 제크세코노 다 양츠 벤치세코노 다 말득 말득가 쫀차요까지 쫀차요나 또 겸데들라 칸샤르코모 다 자기 이벼판세코노 디라 칸샤르르모 예 이 창코크 말득
0: 다 주니오는 대장구 양 랑크르십시리 담만족 고송 양 랑크르시 고송이 다 랑크르십시 소이다 고송들 양 랑크르 또 리당에 특히 마용아 고건이 리시군인다 다 랑크르십시리 담만족 다 랑크르토 다코 까마즈케다 고송이 달이야 다음 정코크 전차도는 틀리게 잡다나 다인지나 다 오조타카크 고요조카
1: 니지
0: 테탄타 이 말릭 쿠촌 차타 인지나타 응 친다니 쉽시디 있다나 로 말릭 쿠촌 차그다 로지 산토타 응 친다니 다 자산조 너무 그렇지
1: 니지
0: 다 인지나 넘크로 쉽시리 쿠르다토 이나 조카 랑크 고르군이 조카다 랑 랑크르크 로군 장구 다다운데 차창구다 다 도츠 사라오리 오노 토모스키
1: 니지 디안 치키다 데진 도롱 크리스마스리 고르기 좀 망스고란디 소화가 좋네. 다양 냠 좋고 메산 다다지 가서 겠다 그 시작 고서 난다. 너무 그렇지 그냥 틀록.
0: 아, 망시아즈 그다 올로운데다 냠터 올로고짱 코르로장 군데다 냠터 만족.
1: 네지.
0: 올로군당 코르로 다 셀다운이나 좋고 쟁브리오나이나 좋고 제가 기다는이나 좋고 다 대장군 냠터 만족. 또 다 아주 이진 또랑 그거 그다 좋다. 냠 욕 고는 그다. 님 가장 제일 못다.
1: 네지.
0: 어느 어느 어느 어느 쪽 다르다 못 맞다. 또 다 제트크에도 님 코로나 양. 단이 가 욕대.
1: 네지. 대한 특히 다 주자고는 망크를 주 다동성 우지르고 망크를 지르조에 코노 라캄 지르조에 달리
0: 어디 도가 다 도가 도가 장구다 랑쿠르카랑 통장구

다고는 사군디 니와드 징아르지그니 저지클라키 디 니와난두 나르리잖아 세티직도나 다 니니치클라카가다 니그르지우 든지 자치토니

0: 문나라 니던 저위 첼리그 다 럭스 문나 단데 종중도 다치르나다 동차 공주그 다 토미리카나라 도무이독
1: 제제제
0: 다 훌렌지나 다치 주 보람바 카르무니치 보람바 다니마자 시타브 양나티 인지과 다 띠던 띠인자브 그 다치 좀치 마우 네던 저위 단 산디 럭서과 챌린키와 도무도 럭거지도 숑지나 다 네근 톤린드라 다르지레 니인 차르긴드라 다르지레 티톤 절비 남반도 탐치부다 동차 건거 름치름치다 네인드다 다르홀손니 다 마오와나 네인드 시레즈나 네기 잡자 촌니 런통 치니 자추파 망거 텐도나 네인드 시레즈 니 자마 자 트 똥이니 다치 종진난다 다 잠바이니 통니 마오사진난다 도무다 까지레 삼치부 ka shirin kurni ichi che gugu zina ta urmanga nangu mutig dinji rena sampir ta mutig dinji rena sampir chigri ta manjur, ta rishkir, ta khuilona rirmir yangna chi shirmir nyanga shiwa yangna yarsa gimbu tarki yangna chi sartan nguzhinti ta chi cetigin toshi huyce hachinkin tombu seitan, mentan, tsuchik rigni ta negin tongkong nyonyongda webjani 사르크 휘첸 톰보 대통금 판디 톰보 총지라 마우 버친멜라 다 무득 던치다 아 다 에사 금부 총총 상라 세고누그 다 도모거는 통친 그라버트 롱니 다 키리다 화르지나 다 니모우라 한토지 아 롱그치스레즈나 네근 톨린드라 쳇근 통구고니 통라라도 모두 지 잡자 치사 쳇근 토사다 요주 람카트 인지나 네근 통콩거라 농지레 네근 반디기라 용지레 다 단람자 요 그 도무 삼는스레
1: 아제레레 드나타 디츠리온 톤타 간럭테런 인기나 카르마 섬시거랑 니던데 카브다즈가 영컨트 아른탕 체니 도힝 요니 도무 망푸즈 송쇼 안지터 간럭 샤와게 제승거 촌니 잔데 당리 노 트지 치시네인
0: 오 가든치 다 나시지 크르즈우누 강엔즈나 나랑가 네근 챙키와라 문 네가 심직 쳇부라 때님에 인조 단 리쇼가 먹을지 용주 쳇다 내름 보치기 회찬도 무슨 카이 그다 대런 쳇그 잔든더라 당련 예카이니 다 공터 송이 샤누리 죽는다 양나지 마시누 원도 고송던다이나 다 냥큰 동동 좀 봐 탐치라 공터 시네야
1: 야야 추 니던 데빈 보큰 데팅 드그달당 마오바나야 우슈 니그 톤리나 쇼코 니던 데와가 심지게나 쇼코 쇼 근니 아다 야르제 요니 타키 몬든스네인
0: 오 가든지
1: 야야 타나 니쿠데모
0: 가든지
1: 레드바나바 데츠키 응거 탕디 강종 샬릉 레츠나 똥츠므데니 조 레츠디 솜징간 크바 사르자라 히팅 다르클바 흐담든 소 셰큐 다르클바 가르드 세랑단 소노 머린 신니긴 르카르노 남지 키 체즈간 향람데 돈슨 땅 솜딕 신니긴

다들게 로스음 개교 라트르셰바나 제초슈제 시진핑가 저름당 저름담진 나무셰비 지실가친 라트르 돈출셰비 제트브가친시긴 바당 롱인 장구 종합이 저용라 샴득셰비 응이위께 랑샤인브르 마슬 저름당 산즈게 샨차 카습셰비 게임쿠가친인라 갑지 지거 저름리실비 홍딘 지근셰비 고스쿠가친시기정인 총달이 난지 단돈 로스음 개교가 잡슬 네틀라데니 로중등 산즈가 말그라데니 망제 제프든다 동와 네임을 카토르 다트르셰바 강정비 홍디 소르중셰바 당윤어 동총시니 시진주바 당즈기 진 폐지라 신니 소와 소 담진 제스르시데 로치가랑 샨차 카습셰바 등 로그니가랑 비슬 제럭서 동와 로흐승가랑 판디 토퍼셰비 지고드그다 저름 당즈기데 요바니 니든당 차든니 빈덕게 숙서 남지르시에 근데 동기 진일 공터 집바당 차리긴 텀비 지더른 간체 난트지라 도능시에 바당 저식의 접바당 저스터르 접이 나둔데 저름 땅지가 담진시에비 십티 럭른 촐라 지지르시에바 응이드버 응이니르 땅 응이판 도이니르 지시데 땅지글라 데니 페지라 네틀시에비 판디지 리소스이 망초라 판도기

아다드베티앙아닝 다튼가 간장주바나 산이니기 간수당 촌훈어근이 이끌거 비선 도인 폐지고 저거 돈출당 선전 사콩거 그자메 브르조위 그지 돈출시에 특허인 윈탄 딘틀등 어근이 좀 콩지기비 아랑숭 차투블라데니 숭니기 지금 돈콩당 마술어근이 클리니 덤들지 차투 첨부 흐슴라 긍지기 브르시데 어근이라데니 이끌도바당 이끌라데니 어근이 차플 냠튼 냠출지가 냠리 삼수 단클시니 돈출시 차투 첨부 즉입진니 고름담비 군이 산이니 거근이 이끌어 워흐 몽돈 샤제리

야녀니비 아랑가 파마등 길근 영 듣고 총총 잼바냐 줄이나 다줄 나초인지나 랑랑근 조인탕타 집승이 톱니 마틀 보빠 종들 영이 탑가 리드나 탕디 조기 딩지르근 아빠마 찬덥글릉 노급실 자르 아친 탕세고노데 쳇드 고지시요 다나시 녀막지가 실은 녀문디 냠스진용 주일

야, 형님이 조금 총총소 공인 지나치 밤아 찬득 걸어놓은 거 실어 자라 아침 당세 고노니 년당날 시그 실은데 시그 조언능 당한다는 바 뜸우즈글라 디젠 그 조금 총총 성마그 여고즈가 중아 여고즈글린 희귀쇼고 순이치 가영식 찌글어놓은 거 그종도 참바즈가 년나당아 나총시비가 찌그 티바가 찌그나시 주일 아리 디한신 인지나 영 조금 총총 성마그 그런 거 파사 파이그가 나뜸 그런 거 파사 파이그 그렇지 늑섬 긍긴 안다 참마 몽즈 정주 한친 인지나 영 그런 거 파마라 영 아카 아니기 투나 영 기스르 거 종된 지나 강우 잉우 촌이 종실 희니 도모요나 기스르 거 종디 따주 영 시 개치너 기스르 거 종거는 나 영 와우 거 촌나 시 거 도나 총총 루 총지시가와 화스득적 등니 도모 와우 영 시 거 망너 훌링 지나 좋은 잠은 기스르 겨우 로나 총이 값스 영아 조르 뜻이가 나 조르등 딜비 담질링 시그멍가 디한천이 얼렁가 탈럭 정슴다와 아 디한천이 화공화 잔진 타르와다와 아 디한천이 인지나영 시그 조고총총 망아즈가 시그 사차 요치른도 그응르지 등나 아영 정트엘라 통전세고는데라 내영 시그 담질이 시기 요과즈요 디쟁그 조고총총 상마영 공급 등 실다 등이 능기스 로충그 아 달로름 즈와르가와 아 tamuga lhomaz gintang chari pachir kisir ga zhung dun hijir. Digdang na nga si shiipa la cheta kahta lo nu ga kar ga zhung huyang si ga mung ga da jengu ta ju si ga chi ga. Da na nga si ga zhung la chanbaz ga nyan na tanga chanchung wa niwa ga na si ju yil.

0: 어쩌마 리만주야 솔직히 제가 디제레
1: 새로운 담오시 얼굴도나 마루에 놈을까 얼굴을 채속게 낸다 이너리
2: 얼굴을 차치 아니서도 얼굴은 차치 조그렸음
0: 야 다솔치 주소너리 어쩌마 리마 윤주리
1: 새로운 담오시 너나 니저 람트메노가 소나 소나 말이 니저 람트 우덴지가 저사이너리
2: 점질라드름 서송실 우덴지가 키샤 샘서송
3: 어종다회 앞이 흑진으로
4: 흑샤빠 보이 덴차인
5: 네 여자분이 간차인
6: 종보 청청토
7: 다다 최초 나총시피

0: 쇼컨치 타니 지 따르뚝즈가 셰프시르즈가 이런 게 질린 사우드 기초 떡아치가
1: 떡그래
0: 뭐 떡다 까티 달로마트 유수그 그긴 돈 칸타우드 니블리 다 지그린 딘 수그라와 지그라 아티나 주그노 와스쿠티 돈든다 쇼돈은 단다 있나 괜찮긴다 다 기르더니 종 니긴이 타니 그거 다 그렇게 체털은 것도 뭐 고득이 좋고 뭐
1: 리야
0: 내가 지나야 랑글가 나오는 거 직식 상황을 볼까
1: 리야
0: 어 티텐다 타양이었다 랑크르트몬 그죠 따르코타야 따가다 딘딘득 거터리 티안치니 다 아트크지 뭐 인샤나도 고노 디 다 바치르 아지글랭고노 니마트 추이나 도마츠도마 카브르요나 뭐
1: 리야
0: 요나 그쪽 지글랭근 요거리다 다 바치르 망쳐 참다 그 체인 요거너 따나다 다양 카브르라가 본 카브르나 안저리티기 상님 망치와 카프르 모티 등조 그나야 다양한 게 지금 된적은 있더니 다라비나도 카프르 마마 때 아 다치크도는 지금 남들 시기 요네 아이나 때 시기와 근된지 바티 지금 생총이다 땅이다 지가 시기 온다 했는지나 니 다가다 아 된적 거는 시나도 그나 가차 너무 중요한 건데 봐
1: 레지 레응 오마리 간다 그 땅에마 이런 그 직시라완디 카르선테랑 아프티나 조건데 사우즈타 주데카친데 테니 이런 게지 유니나 조건 런칸나 조건 강스트르 런게 지그라틴 조주 람가 와르트게 이런 거 세미나라 지금 아사니디 잡르기 요주 테니 다 코나 기르긴게 샤코노 주는 드르게 된지근데 샤이 이런 하르탕니 테니 하마 다 카르선테랑데 샤이 지그시 지가시 코노 그스나 지 다르토이니 도무고 삼키리 요나 드르기 요노 지 땅토 테용 주데카친데 테니 간나드니 인드나도노 즈고노타 르지 랭게 요노고 니마토추 다지 니마 сүмсэс гэрхэн тэр хитэни ди хаур гэ талхумар ки симкм нёмдэг та тарк чирна алхуми хлома чиг симкм до нёмдэг гачин нум цэг там торжига си конэр гам сонушэна кала канцм гон он хи юнэр та ти тана кэрчүг симкм нёмдэг та та зоян чиг чиги инан дэг та чу симкм нёмдэг гонэр сим од эмуси сим тобу си зина то шэнэс гам сонушэ чинар цам муз гэ тэр нёмнэс гам сонушэ нар гам муз рена тэг а ян чи шэйри ки чиг симкм ра ран гэ чиг хобжун гэр нам ба та чиг ленг да он гэ карн дэ чиг хобжун зина ар гам ретара ян ти каура чиг хой чар ифтина ронга мрун гэ яна чиг та ифтина ра ян чиг чатан ран ба зэ чиг чиг тинан дэг хобжун гэр нам ба ра кэр зу чиг симкм га не ца та зу чиг муз гэ чиг цон зэн дэн ру ина чиг дэг
0: Oya, tarungi tarungan di tosum gan zendak zing bingi thani information dugi kergi. Tar tokshun damu yonu jilni yonu tiemang chitani kachar gusya na. Tarungan di topta gan nangani kuchu halam ta ta thong tosum da tarmashin nukong tosum ga tosum amal dani wali da topta gan nang kandana kergi da. Torta rangzunga jigizata da torjik kergi chaskun torjik tang drawar da kergi jiglin tang. Та дих кэрги эскал ха анда чома та торжик тарат ки чо жондур манга юнэр мо
1: жи
0: жондур манга юна та та ти генте нэр дома на бата чхы кунэр гендэн тара жилинчу жигендэ кунда гендэн тара линчу та
1: жи
0: тамо гэ сэм кэм тэ кутэ чо та жондур та то юнэр жондур си юнэр тэна та ngar гэндэ на шанда кунэр та чорта гэ нэнг чорта жигэ чиги лангни торжигэн кэрги тежэн та линчу
1: жи
0: торжик тэ кутэ чорта гэ нэнг छोटा के जीव जंतु लेंजू तमो के सेम खंग लाग का लेंजू तो को तो तुम मो ये मो
1: जी
0: अन्य मो ता थोटुक नाम एंड दन जिन ता तुम सेना अनु खमा यो ना ता हमा गर इति छिंबु चा ओनर रंग थाका गनि मा गर इति छिंबु चा ओनर तो ना ता या जि जिग लेंग नो वास कृति ता जि चरतन रंग जिग लेंग गुरी ता रंग खिचल रंग छमु गवा ने तन तक जिना या जि jiglen khatag to kodan nyi mangan din di gna ta si gnon khma nga shin da na ta jigra gnon ni jigndo gnon war kuti ta ki si gi jig jig ta gnon de jiz da ta tamu g sem khna ngun me pa tamu shona ya chastan garang g khinu g khipsar atar thoma chul gnor da khisil do kuti sin do ngi rang g rgpa g niwa do kuti sin do ngi thak na ya jig ya no khter jo mang songa ta jindan tara khirgi ᱟᱨᱜᱯᱟᱜ ᱱᱤᱣᱟᱛ ᱥᱮᱨᱟᱱ ᱫᱩᱢᱟᱛᱩ ᱡᱩᱛᱚᱜ ᱱᱤᱭᱟᱹ ᱠᱷᱟᱱ ᱪᱤᱜᱢᱚ ᱛᱮᱡᱮᱢ ᱥᱚᱝᱜᱟᱛᱟ ᱛᱮ ᱢᱟᱭᱮᱢ ᱵᱨᱛᱟᱨᱟᱝ ᱪᱟᱥᱛᱟᱝ ᱥᱮᱢᱠᱷᱩᱢ ᱪᱷᱟᱢᱩᱡ ᱜᱟᱱᱤ ᱛᱟᱢᱩᱡ ᱠᱚ ᱜᱚᱱᱤᱛᱟ ᱟᱡᱤᱱᱟᱱ ᱛᱟᱨᱟ ᱟᱡᱤᱜᱟᱥᱤ ᱡᱩᱛᱟ ᱦᱟᱡᱟᱝ ᱠᱟ ᱪᱤᱜ ᱛᱟᱪᱤᱜᱨᱤ ᱠᱮᱭᱟᱱ ᱪᱤᱱᱤᱛᱟ ᱛᱟᱭᱟᱝ ᱡᱤᱜᱞᱮᱝᱜᱩᱱᱚ ᱱᱤᱢᱟᱱ ᱥᱩᱨᱟᱝ ᱠᱟ ᱟᱡᱤᱜ ᱪᱤᱜᱞᱟᱝ ᱟᱱᱤᱞᱟᱝ ᱛᱮᱱᱟ ᱛᱟᱭᱟᱝ ᱪᱤᱜ ᱥᱟᱢᱟ ᱥᱟᱜ ᱠᱨᱜᱤ ᱱᱤᱥᱤᱠᱛᱟ ᱥᱚᱝᱡᱤ ᱚᱱᱟᱨ ᱢᱚ ᱥᱚᱝᱫᱚᱱᱟ ᱛᱟ ᱞᱩᱨᱡᱤᱜᱟ ᱟᱱᱤᱞᱟᱭᱟ ᱡᱤᱱᱟᱱᱫᱟ ᱥᱟᱞᱪᱟᱨᱟᱝ ᱡᱤᱱᱫᱟᱱᱫᱟ ᱥᱟᱢᱟ ᱥᱟ ᱥᱟᱢᱤᱱᱫᱟᱱᱫᱟ ᱛᱟ ᱛᱩᱢᱩᱜ ᱱᱟᱝᱥᱞᱮᱭᱟᱝ ᱦᱟᱪᱟᱝ ᱡᱚᱝ ᱥᱟᱯᱟᱨᱤ ᱛᱮᱱᱟ ᱣᱟᱨᱠᱟᱯ ᱛᱟᱢᱩᱜ ᱜᱮᱱ ᱵᱟᱡᱤᱱᱟ ᱨᱟᱝ ᱜᱮ ᱛᱟᱨᱟᱝ ᱜᱮ ᱛᱷᱟᱠᱟᱱᱟ ᱚᱱᱚ ᱨᱟᱝ ᱜᱮ ᱛᱟ ᱪᱷᱢ ᱥᱟᱢᱥᱤ ᱛᱟᱢᱩ ᱠᱷᱟᱵᱡᱟᱭ ᱪᱩᱨᱟ ᱛᱤᱦᱟᱱᱪᱤᱱᱤ ᱛᱟ ᱪᱤᱜ ᱥᱟᱢᱟᱨᱤ ᱥᱮᱛᱟᱝ ᱭᱟᱝ ᱪᱤᱜ ᱨᱟᱝ ᱜᱮ ᱪᱷᱢ ᱛᱟᱝ ᱭᱟᱢ ᱛᱚ ᱪᱤᱜ ᱪᱷᱟᱱᱪᱷᱢᱟᱱ ᱨᱚ ᱦᱟᱛᱟᱣ ᱛᱟ ᱛᱟᱢᱩ ᱜᱩᱱᱤ ᱨᱟᱝ ᱜᱮ ᱥᱮᱢᱠᱷᱟᱢ ᱛᱚ ᱠᱩᱛ ᱪᱟᱱᱤ ᱠᱟᱝᱱᱤ ᱜᱮ ᱛᱟ ᱪᱤᱜ ᱠᱩᱱ ᱢᱟᱨᱟ ᱫᱤᱭᱟᱢ ᱵᱟᱵ ᱠᱩᱡᱟᱜᱤ 다땅이 다른 그 다른 게 전화진아 도마리리 그렇게 니와라가 갑자 소소다 그렇게다 지용이 정말 사지도 않을까 그래 양띠나 다른 게 지가 같이 속고 그런 다른 게 지 샤마샤 저르고는 너니 다른 게 지 샤누부터 속도도 그 다른 게 지 또 세마 고미 또 세마 다니 이런 게 지 또 그래 예치다 또 못해줘 다양식이 양 아참 같이 그랬던 도가 뭐 기안치니다 지가 얼렁말렁아 다 감았더니다 소쪽 잠바라 이거 다 지금 딜렌트고 지그라시 원나라트 그나요 지그 지그마 지마르 칼린 지그 하카나 양 층그 가기 다 샘크는 다 샘크처 그 샘크마 노바디 타나 다 시르가 오토마티 지긴데 주 속강치 탈라 노바디 조금 다 디 하카니 조 양 모디 타나 또 도코모
1: 예제
0: 그다 다 샘크 뉴드 노모디 기노 마하자 가 타니타 양 지 타니만 다 주데 지글링군 니마 츠라가 다 같이 지 다 지 후타와 게르긴 거 셴뇽노 그다 시샤들 같이 종아비 끈드는다 모
1: 예제
0: 다 종아지 끈드나 다 치기 장난 듣거든 도무스 빠지는 아는 그 테마 장고노 다 소프트하게 나니다 길든 거다 파치르다 혼자 그냥 이 정도 되는 정도 다 받을 때 여기 망하고

0: 오스르고 따라 다 초랑 같이나라 시 같이 님바 다장고 도무 희자 코르도 다양 지 다 기르긴 파티레 쇼든다 시요너 뭐
1: 네리
0: 다 티카 쿠르테 비 지 세마지 다 땡게 자그스고니 다 티기 샤라 쿠리시 샤트고이시 비 솔종지 마스토다 그게 디쿠마가 로기 아니 회사망아 로기 그나 그저 생각한다 특집고 이너 뭐
1: 리야
0: 대전 생각다 치에네디 냥디 시오노 기르긴 그 세뇽노 터카다 샤라 쿠리 후푸이 직다 주다다 양 지 솔종군 탑글하거니 도모리 있다는 그 동상경 좀 봐.
1: 레리. 레간다더니 다 나간 아니네 지금도 랭고도 그렇게 앞서 주어 지라가 난데 니퍼던 치르고니 잘학 코스기 요크다 건강즈 카 창고 같더니 아지 지라가 난데 이런 게 고놈 코노 더니 접 곰바즈 서지미 그 담치 고런 게 아지 랑트라 랑아진 게 지 치르고는 건강즈 고 양나 지금 치르 머고는 같대 아지 치리 숭다리고 다 엄마 그 냠냠 어떤 띠 송나 지금 머고고 몸코고 도치다 브잉글고는 마르고 쫭글고 조나다 머라요 카티다나 양띠 지 지라가 그금 코치 잡드가 거더니 간나 산드브즈기나
0: 오야 다 지라가나 신디기 신을 다 동무 지라가나 철군 놓고 걸다 지그다 그런 거 토탄 하이 그럼 토탄 하이 그 땅하다 다 지시 하이 그거네 다 질린치고 그쵸 하거나 합사 정말 뒤좀 하거나 이게 버전 비고노 그것도 주총의 상층 그 단디 지시 그 디 도수 그 따라 그 밑에 그 지다 발질 발네 연락 좀 그럼
1: 뭐
0: 근데 니가 그 캡치가 저기다 나랑 그 대화도 뭐 있나라 니가 캡치가 좀 님은 특그 그 채널 니가 그 누구 또 뭐 안지 그거나 저거 또 뭐 더사요카
1: 예리야
0: 아 또모가 나 아드 유튜브 그 뜻이기 나는 그리 단다다 니가 다 왔건 메트 머러 왔다 니프트 지라그나 치르고노 아 또모가 또 그게 치르고노 니르 뭐
1: 예리야
0: 아 디한치니 다 후인주기나 다 그 특스가나 후미장가 다 누구 놓고가 남이
1: 예리
0: 또모 치르고가 다 또좀 바지나라 당아랑 그 냠냠라 뭐 띠오나 주 고트가 좀 차나 장고 그게 또 맨날 나가 만나 지나다가 그 디 그 망아저터나 그게 저거 그 디길랜 상마다 그게 시게 양츠르지 저리야라 저 마라저 나 놓은 조금
1: 아리
0: 도목은 할까니 그 오늘 고트가 좀 차나 장고도 그 저리 마용 도목은 할까니 그 양념 저기 티안치니 샤니크나나 니 피잔 고카
1: 아리
0: 어야 뜻고터 니퍼터다비 고너리 이 땅아다 주 양 직스도라 양주 아크치 도마치 키네라 양 익스쿠나가 익스버 강장구 꾸냐니 마니니 단 익스쿠나니라 양주 꾸냐니 장구 익스도 모르겠지 다 쇼나 익스쿠냐나 마트다 양주

사디에다르베티엔가니나 한정가 도모르 주셰 신핑가 선진 푸진란 자르진 참저 등 몬드는 종우시 바지 적는 한정가 단돈 중국 등 아르시인데와 딘지르도 제외 제시니 우틀 담보 진충타 빙가 자나 주셰 신핑 등 선진 푸진가 워틀 쇼흐돈 라르글이요 먼정윙훈 라자킴니가 존증가 베진다 데르가 샨좀 짐을라능니 소니 젠데와 등 캡콩소시 냠리탈 터문가 인증가 친흑사르와쇼 中国书记阿拉斯书记等念的亚克米杰苏文静的特蒙根眼睛改进东区的那个部署巴等阿金切了美不是中文这位第六个能顿喷什么接触色东瓦那里正是等林腾个咱们集中马龙这个不是跟着东的有普京个韩正拉主席新品拉蒙顿的中国时间把接触个能入戏普京个中国人这位阿拉斯书记中国书记等念的罗顿杰米杰恰斯特的盘层也起等清晰亚克瓦个杂志接受的等的恰空所写别的等念的来跟着等的阿拉斯等中间这位丹克拉让人同的咱们个是不是等别的啦丹克拉让人接西进中的六八等

다들 그 배에 채우지 않냐 장친 온거 잡콩 소스 여름 등 산지 그 잡슬 니와 등 산지 그 니비 십차 잔 등 니 판지 그 로슴 개쭈 그 로슨 고직 총더 살릉더디 총더 리 로슨 개쭈 그 지지 등 대변 니통 니득 리 링겐 조위 사투 환름시 장친 등이 지어 산지 그 부거 부장 초준 총더 시바 마슬 담실 총더 리단도는 여름 등 산지 그 직전시 그 체력 동화 등 여름 그 세금 삽든 더 등나 다졸 중기 차치 그 전소랑 그 저자 담보용 터 로스 게츠 라그터 셰바나 제추 슈제 시진핑 그 저름 당 저름 담진 나무 셰비 지실 가친 라그터 돈출 셰비 셰트브 가친 시긴 바당 롱인 창구 종아비 저용라 샴덕 셰비 응이 위치 랑샤인 브르 마슬 저름 당 산즈 그 샨차 카스 셰비 긴쿠 가친 인라 갑지 지거 저름 리실비 홍딘 즈그튼 셰비 고스쿠 가친 시기 정인 从这里南极丹顿卢森格局个查普森黑特拉地尼罗中等三这个马勒拉地尼蒙日接等的东啊尼们的卡托的特特谢巴耿正比红地所中谢巴等于呢东冲西尼西进竹巴等这个基因培基拉西尼索瓦苏丹镇谢斯的西地卢西格人山恰卡斯谢巴等卢格尼格人比斯的杰勒斯东啊卢森格人潘地托布的谢比基国这个德人们等这个地尤巴尼尼等等查顿尼宾德格熟斯 南极的斜坡跟着动机前日的空的这把等残忍的腾比及等人干成南极的东西把等这些的这把等这些的这边那顿的人们等这个当真的斜坡是不是一个人出了这些斜坡而你这把而你这等而你判断你的这些的等这个那点点飞机蓝黑的斜坡盘地机而说是忙出了盘动机

0: རྒྱལ ཁྲིམ མགསེར གྱི ཉ ཤིང རང ཉིལ སོང བའི གོ ཆ ཁྲིམ སྐྱོང དང སྐྱོ ལམ
1: ᱛᱮ ᱫᱮᱝᱜᱮ ᱧᱮᱱ ᱠᱷᱟᱱᱟ ᱵᱟ ᱪᱮᱱᱟ ᱵᱟᱫᱤ ᱢᱩᱭᱱᱟ ᱪᱮᱥᱤ ᱛᱤᱥᱛᱨᱮᱢ ᱛᱷᱚᱱᱚ ᱡᱟᱝᱞᱚ ᱵᱩᱱᱭᱟᱱ ᱪᱷᱤᱝ ᱠᱷᱚᱱ ᱚᱨᱠᱟ ᱞᱚᱝ ᱪᱷᱤᱝ ᱜᱮ ᱪᱷᱟᱢ ᱪᱚᱝ ᱛᱚᱝ ᱪᱚᱞᱚᱢ ᱞᱮᱥᱤᱱ ᱫᱟ ᱥᱟᱢᱵᱟᱨ ᱜᱟᱯᱥᱤ ᱥᱮ ᱱᱟ ᱛᱷᱟᱝ ᱫᱤ ᱞᱮᱥᱤᱱ ᱫᱚ ᱡᱩᱢ ᱵᱟᱨᱟ ᱥᱚᱢᱨᱩ ᱯᱟᱛᱱᱟᱢ ᱞᱮ ᱪᱮᱵᱤᱱ ᱛᱤᱱᱟ ᱛᱷᱟᱝ ᱫᱤ ᱪᱷᱟᱢ ᱪᱚᱝ ᱛᱚᱝ ᱪᱚᱞᱚᱢ ᱞᱮᱥᱤᱱ ᱫᱚ ᱥᱟᱢᱵᱟ ᱪᱷᱚᱝ ᱚᱱᱤ ᱜᱩ ᱜᱟᱨᱚ ᱥᱟᱢᱵᱟ ᱛᱚᱝ ᱚᱭᱱᱟ ᱡᱟᱪᱷᱢ ᱞᱚᱱᱫᱟ ᱨᱟ ᱥᱟᱢᱵᱟ ᱱᱤᱭᱟ ᱡᱟᱪᱷᱢ ᱦᱤᱯᱥᱟᱭᱤᱱ ᱥᱩᱱᱤ ᱜᱩ ᱪᱚᱛᱮ ᱨᱟᱝ ᱜᱮ ᱥᱟᱢᱵᱟ ᱛᱚᱝ ᱚ ᱡᱟᱪᱷᱢ ᱞᱚᱱᱫᱟ ᱜᱮ ᱥᱟᱢᱵᱟ ᱱᱤ ᱫᱟᱝ ᱟᱥᱠᱤ ᱡᱩᱭᱮᱫ
0: ᱪᱷᱟᱢ ᱠᱷᱩᱱ ᱡᱟᱝ ᱯᱩ ᱱᱟ ᱠᱟᱨ ᱜᱚᱢ ᱯᱨᱞᱤ ᱪᱷᱟᱢ ᱤᱜ ᱠᱷᱥᱮᱨ ᱪᱮ ᱱᱤᱢ ᱡᱟ ᱢᱟᱨ ᱵᱟ ᱡᱟ ᱪᱷᱟᱢ ᱢᱚ ᱞᱚᱱ ᱡᱟ
1: ᱨᱮᱭᱟ ᱠᱟᱱᱟᱵᱟ ᱛᱤᱱᱟ ᱛᱮᱨᱟᱝ ᱜᱮ ᱪᱷᱟᱢᱵᱟ ᱫᱚᱝ ᱡᱟ ᱪᱷᱟᱢ ᱞᱚᱱ ᱡᱟ ᱜᱮ ᱪᱷᱟᱢᱵᱟ ᱫᱤᱱᱟ ᱟᱜᱟ ᱪᱚ ᱪᱷᱟᱢ ᱪᱚᱝ ᱛᱟᱝ ᱥᱚᱞᱚᱢ ᱞᱮ ᱪᱷᱟᱝ ᱜᱮ ᱥᱟᱝᱜᱩ ᱯᱟᱭᱱᱟ ᱥᱚᱝᱜᱮ ᱥᱟᱝᱪᱤᱱ ᱛᱚᱨᱢ ᱢᱟᱢᱟᱝ ᱪᱷᱟᱢ ᱠᱷᱟᱝ ᱱᱟᱝ ᱟᱣᱫᱟ ᱛᱟᱝᱜᱤ ᱛᱚᱨᱢ ᱢᱟᱢᱟᱝ ᱪᱷᱟᱢ ᱠᱷᱟᱝ ᱜᱮ ᱪᱷᱟᱢ ᱠᱷᱚᱱ ᱨᱤᱠᱛᱤᱱ ᱫᱟᱜ ᱡᱤᱞ ᱫᱟᱛᱟᱝ ᱛᱟ ᱛᱟ ᱞᱚᱨ ᱛᱮ ᱱᱤᱛᱩᱝ ᱧᱮᱴᱤᱠ ᱠᱟᱵ ᱡᱤᱵᱡᱤᱵᱤ ᱡᱮ ᱢᱚ ᱢᱟᱢᱟᱝ ᱛᱤᱢᱟ ᱥᱚᱠᱪᱤᱱ ᱛᱟᱝ ᱡᱤᱣᱟ ᱜᱮ ᱛᱟᱝ ᱫᱤ ᱴᱤᱱᱪᱤᱢ ᱥᱚᱝᱱᱩ ᱜᱮ ᱛᱟ ᱠᱷᱟᱨᱛ ᱠᱷᱟᱨᱱᱩ ᱱᱤᱱᱩ ᱜᱮ ᱡᱟᱪᱷᱢ ᱠᱚᱨᱡ ᱜᱚ ᱠᱟᱛᱤᱱᱟ ᱡᱟᱪᱷᱢ ᱫᱟ ᱛᱟᱜ ᱥᱚᱥᱚ ᱜᱮ ᱛᱟᱱᱫᱟᱱᱤ ᱜᱮ ᱪᱩ ᱛᱟᱱ ᱫᱟᱜ ᱡᱤ ᱜᱮᱢᱥᱤᱱ ᱡᱤᱱᱟ ᱪᱚᱠ ᱠᱚ ᱭᱟᱝ ᱱᱟᱱᱫᱤ ᱢᱚ ᱡᱤᱱᱟ ᱪᱚᱠ ᱱᱟᱞᱟ ᱪᱟᱪᱤ ᱜᱟᱱ ᱛᱟᱜ ᱜᱚ ᱱᱤᱱᱟ ᱡᱟᱪᱤ ᱨᱚᱱ ᱨᱚᱜ ᱢᱟᱝ ᱥᱚᱠ ᱠᱚ ᱡᱟᱪᱷᱢ ᱠᱷᱟᱨᱣᱟᱱ ᱫᱟ ᱛᱟᱜ ᱤᱱᱤ ᱟᱜᱟᱢᱱᱤᱱ ᱨᱮ ᱛᱚᱨᱱᱟ ᱤᱜᱚᱱᱩ ᱥᱚᱠ ᱠᱚᱱ ᱨᱮᱜ ᱜᱚᱱ ᱱᱟ ᱪᱩᱨᱟᱜ ᱫᱤ ᱜᱚᱱᱤ ᱛᱤ ᱥᱚᱜᱟ ᱡᱤᱞᱚᱱ ᱡᱤᱜᱤ ᱪᱩᱭᱮᱞ ᱭᱟ ᱪᱷᱚᱝ ᱠᱚᱱ ᱪᱚ ᱫᱮᱢᱚ ᱤᱱᱟ
2: ᱚ ᱜᱚᱱᱡᱚᱢ ᱵᱟ ᱪᱚ ᱫᱮᱢᱚ
1: ᱫᱮᱢᱚ ᱤᱱ ᱫᱤ ᱫᱚᱱᱟ ᱟᱫᱟ ᱪᱷᱚᱢ ᱥᱚᱡᱤᱱᱟ ᱛᱮᱢᱨ ᱞᱚ ᱨᱟᱝᱟ ᱜᱟᱨᱟᱝ ᱫᱮ ᱪᱩ ᱥᱚᱢᱮ ᱥᱟᱝᱥᱤᱝ ᱜᱮ ᱥᱚᱪᱱᱟ ᱤᱜᱟ ᱠᱚᱨᱠ ᱟᱫᱟᱱ ᱫᱤ ᱞᱟᱠᱟ ᱥᱚᱢᱮ ᱪᱷᱟᱢ ᱫᱩ ᱠᱚᱨᱠ ᱡᱮᱞ ᱞᱚ ᱪᱟᱜ ᱥᱟᱣᱟᱱ ᱫᱟ ᱡᱟᱯᱥᱤ ᱛᱤ ᱦᱟᱱ ᱪᱤᱠ ᱛᱟ ᱞᱚ ᱤᱱᱟ ᱡᱮᱢ ᱟᱢᱟᱝ ᱪᱤᱱ ᱡᱤᱞᱤᱱ ᱛᱟᱝ ᱠᱷᱟᱝ ᱜᱟᱱᱟ ᱥᱤᱛᱟᱨᱟ ᱥᱠᱟᱯ ᱡᱩᱡᱮᱣᱟ ᱜᱮ ᱡᱮᱢ ᱛᱤᱢᱟ ᱥᱚᱪᱱ ᱛᱟᱝ ᱡᱤᱣᱟᱱ ᱫᱟ ᱛᱚᱠᱩᱱᱫᱟ ᱛᱤ ᱦᱟᱱ ᱪᱤᱠ ᱛᱟ ᱡᱮᱢ ᱥᱮ ᱴᱩᱠᱟᱯ ᱡᱤᱣᱟ ᱜᱮ ᱥᱚᱪᱱ ᱫᱮ ᱥᱤᱜ ᱫᱟ ᱛᱟᱝ ᱡᱟᱪᱷᱢ ᱜᱚ ᱠᱚᱨᱠ ᱚᱭ ᱠᱤᱱᱡᱤᱨ ᱫᱚ ᱛᱚᱠᱩᱱᱫᱮ ᱥᱮᱛᱚᱜᱨᱟ ᱞᱮᱠᱷᱛᱟᱵᱩᱵ ᱠᱤᱥᱟᱱ ᱫᱟ ᱡᱟᱯᱥᱤᱜᱟ ᱛᱤᱱᱟ ᱛᱚᱪᱤᱠ ᱪᱩ ᱡᱟᱭᱩᱝ ᱢᱟᱢᱟᱝ ᱛᱤᱢᱟ ᱥᱚᱪᱱ ᱛᱟᱝ ᱡᱤᱣᱟ ᱜᱮ ᱛᱟᱝ ᱫᱟᱱᱤ ᱥᱟᱨᱛ ᱠᱷᱟᱨᱱᱩᱱ ᱥᱤᱱᱤ ᱡᱟᱪᱷᱢ ᱠᱟᱝ ᱠᱟᱝ ᱠᱟᱝ ᱠᱟᱝ ᱜᱮ ᱚᱱᱤ ᱱᱟ ᱫᱮᱞᱟ ᱥᱚᱥᱚ ᱨᱟᱱᱩ ᱜᱮ ᱱᱤᱛᱟᱱᱤ ᱪᱷᱟᱪᱤ ᱠᱟᱝ ᱛᱚᱜᱥ ᱜᱚᱱᱤ ᱱᱟ ᱛᱤ ᱠᱚᱨᱛᱟᱱᱤ ᱪᱩ ᱨᱟᱜᱫᱤ ᱜᱮ ᱜᱚᱱᱤ ᱠᱷᱟᱵᱫᱟᱡᱤᱜ ᱱᱟ
2: ᱨᱮᱱ ᱜᱩᱱᱡᱢ ᱵᱟ ᱛᱟ ᱛᱟᱞᱩ ᱜᱮ ᱨᱟᱥᱢᱵᱟ ᱜᱮ ᱛᱤ ᱦᱟᱝᱟᱱᱤ ᱟᱫᱟ ᱠᱟᱯ ᱪᱤᱡᱩ ᱵᱮ ᱡᱟᱭᱚᱝ ᱢᱟᱝ ᱛᱤ ᱪᱩᱠᱪᱤᱱ ᱟᱛᱷᱟᱝ ᱡᱟᱣᱟᱱ ᱫᱮ ᱡᱟᱥᱟ ᱯᱮᱡᱤᱱᱤ ᱟᱡᱟᱵᱡᱤᱝ ᱟᱝ ᱥᱩᱛᱚᱝ ᱥᱟᱢᱩ ᱛᱮᱱᱟ ᱛᱟᱛᱷᱤᱝ ᱜᱮ ᱪᱩᱠᱪᱤᱱ ᱫᱮ ᱜᱮᱛᱚᱱᱤ ᱟᱫᱟ ᱥᱟᱡᱩᱝ ᱜᱮ ᱥᱟᱣᱤ ᱱᱮᱥᱤ ᱛᱮᱱᱤ ᱢᱟᱝ ᱛᱤ ᱡᱤᱞᱟᱹᱱ ᱢᱮᱞ ᱦᱟᱝᱠᱷᱟᱝ ᱪᱤᱱᱛᱩ ᱢᱟᱢᱟᱝ ᱪᱷᱟᱢᱠᱷᱟᱝ ᱪᱤᱱᱛᱩ ᱢᱟᱢᱟᱝ ᱥᱤᱥᱚ ᱠᱷᱟᱝ ᱞᱟᱥᱠᱯᱟᱜ ᱥᱟᱣᱟ ᱜᱮ ᱱᱮᱥᱤ ᱛᱟᱝ ᱛᱮᱱᱤ ᱞᱚ ᱟᱝᱟᱱᱥᱢ ᱪᱩᱝᱟ ᱜᱮ ᱪᱷᱟᱨᱜᱚ ᱞᱟᱥᱠᱯᱟ ᱥᱤᱥᱚ ᱥᱤᱱᱫᱚ ᱢᱟᱥᱠ ᱛᱟᱨᱤᱱ ᱛᱚᱝ ᱡᱤᱱᱟᱭᱟ ᱟᱛᱟ ᱠᱟᱜᱮ ᱡᱟᱛᱷᱢ ᱡᱟ ᱥᱟᱨᱣᱟᱥᱱ ᱥᱤᱥᱚ ᱥᱤᱫᱟ ᱛᱟᱝ ᱠᱟ ᱛᱟᱢᱵᱟ ᱥᱤᱭᱚᱠ ᱛᱮᱢ ᱪᱮᱠ ᱛᱟ ᱡᱟᱛᱷᱢ ᱥᱟᱨᱣᱟᱥᱱ ᱟᱛᱟ ᱜᱮ ᱛᱩᱠᱪᱷᱢ ᱫᱮ ᱛᱚᱱᱤ ᱥᱤᱥᱚ ᱥᱤᱫᱟ ᱛᱟᱝ ᱟᱠᱟ ᱛᱟᱢᱵᱟ ᱥᱤᱭᱚᱠ ᱥᱟᱛ ᱛᱟᱱᱟ ᱦᱟᱣ ᱱᱩᱜ ᱡᱟᱛᱷᱢ ᱥᱟᱢᱵᱚᱱ ᱫᱮ ᱤᱧᱡᱤᱱᱟ ᱠᱟᱨᱜᱮ ᱪᱷᱟᱢᱡᱩᱝ ᱠᱷᱤᱪᱤᱜᱨᱟ ᱡᱟᱛᱷᱢ ᱢᱟᱱᱤ ᱟᱛᱟ ᱢᱩᱡᱤ ᱠᱷᱟᱜᱮ ᱥᱟᱛᱟ ᱛᱟᱝ ᱠᱟᱥᱤᱭᱚᱠ ᱛᱟ ᱪᱷᱟᱢᱡᱩᱝ ᱪᱤᱠᱚᱭᱤᱱ ᱫᱚᱱᱡᱱᱟ ᱡᱚᱝᱦᱟ ᱢᱟᱢᱚ ᱪᱤᱱᱛᱷᱢ ᱡᱮᱠᱷᱚ ᱪᱤᱱᱠᱷᱟᱱ ᱠᱚᱨᱤ ᱠᱟ ᱪᱷᱟᱢᱡᱩᱝ ᱟᱱᱫᱟᱛ ᱠᱷᱚᱱᱫᱟᱥ ᱡᱟᱱᱛᱷᱢ ᱱᱤᱜᱟ ᱤᱱ ᱫᱚᱱᱡᱱᱟ ᱡᱚᱝᱦᱟ ᱢᱟᱢᱚ ᱪᱤᱱᱛᱷᱢ ᱡᱮᱠᱷᱚ ᱢᱟᱨᱤ ᱛᱷᱟᱢᱡᱤ ᱭᱟᱱᱛᱷᱢ ᱠᱟᱯᱟᱞ ᱪᱟᱪᱷᱱᱫᱟᱨᱟ ᱛᱟᱱᱤ ᱡᱚᱝᱦᱟ ᱢᱟᱢᱚ ᱪᱤᱱᱛᱷᱢ ᱡᱮᱠᱷᱚ ᱡᱮᱠᱷᱟ ᱯᱟᱡᱤ ᱪᱷᱟᱨᱜᱚ ᱪᱟᱪᱷᱱ ᱟᱛᱟᱱ ᱫᱟᱱᱭᱟᱥ ᱛᱤᱱᱟ ᱛᱷᱚᱢᱟᱨ ᱡᱚᱝᱦᱟ ᱢᱟᱢᱚ ᱪᱤᱱᱛᱷᱢ ᱡᱮᱠᱷᱚ ᱪᱤᱱᱠᱷᱟᱱ ᱠᱚᱨᱤ ᱠᱟ ᱪᱷᱟᱢᱡᱩᱝ ᱫᱟᱞᱟ ᱥᱚᱢᱡᱮᱱᱟ ᱟᱛᱟᱱ ᱫᱟᱥ ᱫᱚᱥᱟᱱ ᱛᱟᱝ ᱜᱮ ᱪᱩᱠᱪᱤᱢ ᱪᱚᱡᱮ ᱵᱟᱜ ᱥᱟᱢᱪᱮᱱᱤ ᱟᱨᱟ ᱪᱤᱱᱠᱷᱟᱱ ᱠᱷᱚᱭᱩᱢ ᱡᱤᱠᱪᱤᱝ ᱡᱚᱝᱞᱤᱜ ᱱᱟᱥᱩᱠ ᱭᱟᱱᱟ ᱞᱟᱢᱨᱤᱜ ᱱᱟᱥᱩᱠ ᱭᱟᱱᱟ ᱞᱟᱜᱞᱟᱢ ᱥᱚᱞᱟ ᱟᱛᱟ ᱡᱟᱢᱡᱤ ᱨᱟᱯᱛᱟᱝ ᱨᱢᱵᱟ ᱡᱚᱱ ᱫᱚᱫ ᱠᱷᱚᱱᱫᱟ ᱟᱛᱟᱛᱷᱤᱝ ᱜᱮ ᱪᱩᱠᱪᱤᱢ ᱫᱮ ᱡᱤᱨᱫᱮ ᱛᱟᱝ ᱠᱟ ᱛᱷᱟᱢᱡᱩᱝ ᱜᱮ ᱱᱟᱢᱵᱟ ᱥᱤᱫᱮ ᱛᱟᱝ ᱛᱟᱝᱠᱷᱟ ᱥᱤᱛᱚᱱ ᱛᱚ ᱢᱩᱥᱠᱨ ᱟᱛᱟ ᱪᱤᱨᱜ ᱛᱟᱛᱷᱤᱝ ᱜᱮ ᱪᱷᱟᱢᱡᱩᱝ ᱫᱮ ᱛᱟᱝᱠᱷᱟ ᱢᱟᱥᱮ ᱠᱩᱝ ᱦᱟᱝᱣᱟᱱᱟ ᱟᱛᱟ ᱪᱤᱱᱠᱷᱟᱱ ᱠᱚᱨᱤ ᱛᱟᱝ ᱡᱟᱣ ᱭᱚᱱᱚ ᱜᱮ ᱡᱟᱪᱷᱢᱪᱤ ᱛᱟᱝᱠᱷᱟ ᱠᱟ ᱢᱟᱝᱯᱩ ᱡᱩᱠ ᱠᱷᱚᱨᱱᱟ ᱛᱟ ᱪᱤᱱᱠᱷᱟᱱ ᱥᱚᱝᱪᱚ ᱜᱮ ᱠᱚᱨᱱᱤ ᱛᱟ ᱱᱟᱠᱷᱪᱮ ᱡᱟᱪᱷᱢ ᱥᱟᱡ ᱫᱟ ᱭᱟᱱᱟ ᱥᱟᱥᱤ ᱡᱟᱪᱷᱢ ᱥᱟᱡ ᱱᱟ ᱭᱟᱱᱟ ᱟᱞᱟᱱᱥᱤ ᱡᱟᱪᱷᱢ ᱥᱟᱥᱤᱝ ᱫᱩᱛᱢ ᱡᱟᱪᱷᱢ ᱟᱨᱪᱤ ᱥᱚᱪᱷ ᱥᱚᱝᱪᱚ ᱡᱟᱪᱷᱢ ᱱᱟᱥᱚ ᱯᱟᱭᱟᱱ ᱛᱚ ᱢᱟᱥ ᱛᱟᱢ ᱠᱮ ᱥᱤᱭᱚᱠ ᱟ ᱛᱤᱢ ᱥᱮᱜᱮ ᱛᱟᱨᱩᱱ ᱛᱟ ᱠᱷᱚᱨᱤ ᱵᱟᱠᱷᱛᱚ ᱛᱟᱝ ᱱᱟ ᱵᱟᱠᱷᱛᱚ ᱦᱚᱢ ᱜᱩ ᱟᱱ ᱫᱤᱜ ᱠᱚᱨᱱᱤᱭᱟ ᱟ ᱠᱟ ᱡᱟᱪᱷᱢ ᱢᱟᱢ ᱵᱩᱡᱩᱠ ᱦᱚᱨᱱᱟ ᱠᱷᱚᱨᱤ ᱥᱚᱝᱪᱚ ᱡᱟᱪᱷᱢ ᱥᱟᱡ ᱱᱟ ᱨᱟ ᱭᱟᱱᱟ ᱠᱷᱟᱜ ᱛᱟᱝ ᱪᱷ ᱥᱟᱡᱤ ᱥᱚᱪ ᱵᱟᱠᱷᱛᱚ ᱦᱚᱢ ᱜᱩ ᱛᱟᱝ ᱛᱮ ᱫᱚᱠᱛᱮ ᱡᱤᱪᱩᱝ ᱥᱮᱯᱤ ᱠᱚᱨ ᱪᱮ ᱡᱟᱪᱷᱢ ᱟ ᱛᱟ ᱢᱚᱭᱟᱱ ᱭᱩᱠ ᱛᱮᱢ ᱥᱮᱜᱮ ᱛᱟᱨᱩᱱ ᱛᱟ ᱭᱮᱠᱷᱩᱝ ᱥᱚᱝᱪᱚ ᱠᱚᱨ ᱜᱮ ᱡᱟᱪᱷᱢ ᱭᱟ ᱟ ᱠᱟ ᱢᱟᱡᱩᱠ ᱦᱚᱨᱱᱟ ᱛᱟ ᱪᱩᱥᱚᱢ ᱢᱟᱥᱟ ᱪᱷᱟ ᱱᱩᱜ ᱫᱚᱜᱤ ᱛᱩᱨᱜᱟᱝ ᱪᱤᱱᱠᱷᱟᱢ ᱥᱚᱝᱪᱚ ᱡᱟᱪᱷᱟᱭ ᱢᱟᱡᱩᱠ ᱭᱟᱱᱟ ᱟᱢᱟᱪᱷᱮ ᱥᱚᱝᱪᱚ ᱡᱟᱪᱷᱢ ᱫᱮᱪᱷᱮ ᱥᱚᱝᱪᱚ ᱡᱟᱪᱷᱢ ᱞᱟᱥᱯᱟ ᱛᱟ ᱱᱚ ᱢᱟᱡᱩᱠ ᱛᱟᱱᱫᱤ ᱫᱚᱢᱪᱤ ᱥᱤᱯᱟ ᱛᱟᱨᱱᱟ ᱟᱛᱟᱛᱷᱤᱝ ᱜᱮ ᱪᱷᱟᱢᱡᱩᱝ ᱫᱮ ᱛᱟᱱᱟ ᱢᱟᱯᱮ ᱠᱩᱝ ᱚᱝᱛᱮ ᱟᱛᱟ ᱪᱤᱱᱠᱷᱟᱢ ᱠᱚᱨᱤ ᱛᱟᱝ ᱡᱟᱣ ᱭᱚᱱᱩᱜ ᱡᱟᱪᱷᱢ ᱯᱟᱪᱷᱤᱨ ᱥᱟᱢᱪᱷᱤᱨ ᱠᱷᱟᱡᱩᱠ ᱛᱮᱱᱟ ᱛᱟᱛᱷᱤᱝ ᱜᱮ ᱪᱷᱟᱢ ᱫᱮ ᱛᱟᱱᱤ ᱟᱛᱟ ᱪᱷᱟᱢᱡᱩᱝ ᱜᱮ ᱱᱟᱢᱵᱟᱨ ᱮᱱᱫᱮ ᱫᱚᱠᱛᱮ ᱛᱟᱝᱠᱟ ᱥᱤᱛᱚᱱᱟ ᱛᱟ ᱪᱤᱱᱠᱷᱟᱢ ᱠᱚᱨᱤ ᱥᱚᱝᱪᱚ ᱥᱤᱯᱤ ᱡᱟᱪᱷᱢ 지원의 메차가 다른 동지나요? 머리가 랑충 자침나 속박을 자침 잠탁탁다요? 아까 데트 럭부즈 그거 찍으시고 그 근데 다 머리 튼데 열툼 근데 자침도 아 땡크시 군운데 다 소우선 땅 중앙 그 탑지 거기도 거기 달란 다신 셔빠빠 근데 동화 머리 진튼 속빈 더히도 거기 담벌 줍바 다음에 제가 다음 순간 동화 머리 진튼 속빠도 거기 그 늑침시 군우 참충 그 아망시 담부지 내면서 그 아다 덩어리 진치 도듬 제큰 늑침도 근데 머리 저때 지라 친 샤식 몸주 셔빠 그 돈은 같이 생겼고 머리 튼데 야툼 그빠 자튼 데다 원지나 아다 기레서와 넌데 아다 머리클 이툼 땅나 머리 그 샤와도 되지 아셨어 그 자튼 그 다다 뭐지 그게 자튼 그게 테니 아 저돈비 리아동 능동 그 자니 돈튼 그 자랭어 아다 자튼 데이나 아다 다루가 아다 덤바가 치 휘진 롱티 아다 칼럭터 세주 응고스 엄지레
0: 참 혼자장 부 응악가고 흐르리 참여의 흑색제 님저 당머르단
2: 다 자침 선방마오이나 종화마모 진틈지역 제크파지 찬고 자침도 통드시 다 저튼가 루오나 그 찬고 땡크튼 럭터시 군운데 아다치 르니제크다 자스스 중득 타키 가친스 다니 지금 같이 나스무 루니 중데튼 아달흑바트 진저 고제 두고디 신우고 제니 아다 땅정의 고초고트 다른이 제크가 담물도 남침 제제 담물이탄 캐시스 아시네메체크 아치 소관 줄고 파지나 축크 아다서 맘은 추알르 제나 축 요나 제크치 쇼티 토크 그야 진토도 요나 아 공패선 주어요 아 근데 챔부스 동크 담메체크 다치나 다튼 거 축친 거 동니 제크가 챔고 자튼도 되 담배시 줘요 그거 아마지자시 그 담부스 지고 다 달로이나 로간 참 중앙아 아 고스크 비도시 Tani jiaqe qiangqe jiaqimde la aqe dunbi liye tigok ata nangdung xani don cimsin so jiyok
0: jiaqim xifxia.

0: 다 루드가 다 제빠기 중앙에 동전아 그가 제용그 아 신금님 문더스 드니 다 첨중드 서트 땅크 도고티 신님 마츠크 라흐터 도고티 피타나 다 나초 중음치 진짜 저 환경나 죽 양나 신금 코릭크 페진드 도군데 다 흐친 첨부즈 요치르 다시 뜻이나 신이 중음치 신금 어디인지 도군데 송초 셰프 말가는 심치 자튼그 간송즈 그 고토시욕 다 중원을 전에 계시나 아다 그렇게 상승 중이 있던 단이 놀아로 단이 중원 불어서 아 제가 찔은 그 진금 어디인지 송초시 빙간트 지무지 그럭 대나 다튼 그 점중대가 뭐 있던 그런 상 소이나요 다 그게 진금 거리라 말아 그런 집 직신던 단이 송초시 진들 혼들 대나 중음 사크지 아래체 낙선등 사신 초등 집 다튼등 피튼 치그름소 아시 스틱도 송초등 집중세비 다 뉴욕에 네트등 더니 아다 뉴욕을 글란드등 하진극가 등 뜸스게 점중거 다시게 사동근한테 진큼 거리 강음나지게 됐던 송초스 예반도 군데 아다 치야 망시그 사동즈야지국 진큼 망음나 송초스비 사동도 군데 스터트 단카시완데가 아다 중음치 치치위 아름청도 군데나 진큼나 요바당 치치윈 간천데이나요 진큼나 요바 치치위 배지자가 흔데 군이야 진큼나 요비 치치와 승치 다 니카비나 싶고 연나 고니 단카시반들라 치 투비 자튼지 잡초도 거기 그 사트 탱크시오 그 아다 딜리즘 다룬 주요노 제캅 젤릉도 건데 아 틈지 중으로요 그 아동도 챔부시오 그 아다 다튼 그 틈중도 다 제캅 젤릉 즉틈등 드니 싱이 남은 가랑신라 호송초 시아반도 건데 말 가랑신 자탱크도 거기 시데등 다 상승 중이등 돌아로 드니 초 원부스고 제캅 젤릉도 건데 아 비스 토이군이 패디슨도 자튼지 아직은 도고데가자 샤무즈가 아주욱 공간된다 싶고 덩보무시 다시가 니빠 모인 동지나 아다 점중대 촌미시에지나 그게 송축지 자침지 있는 매체크 배지지 자침지 그거리 아다 점중대가 아 중음지 진금 글럭 찬다도 군데 환주지 럭차를 지르 아다 그 아름 세우지동 그디 화나 점중가 능드 아정도 배지지 리에도 고데가 쳇드 단클도 고데 시데든 아다 뜻증가 니쿵등 진금 예코스 Tani jangduk shang shigli tang jagi chachi dambi tuamdi nziktum shepar jatsum chilani kakhtankar sawuz shiyok. Dima chakib chamzhungi jinkam korgi chay kaasab tang tani jinkam tuamdi cha arantang ngomjir shepi lansoy na chukuyang na rikso dhukud angari titsa tang titsang da dangde tang tsungum sakit na chukuyang na tsungum sakichi jakab rinba ga jinkam kaasab na chukuyang da dhukud zonum shepar jatsumji kakasna ashi jyosa dhukud ika tankar sawuz shiyok. Tani da shuk sambayna khishib chang chawa ge jatum chi nganchi dhukhdi tankar shi dhidang achu tsungum sakibji jinkam jishchung ge panji dhukhdi tomdhukhsar tongwa adag adabdi kanagz chung. Da dhukhdi yang adag danga jojum yonu ge jinkam korik dang jawa damsa hachang chiwi da jatum chi tamba dhamu zi datang ge chimshung na shukhdi shi dhidang ngona tsumji na likung susu yinan jaga yana zanzig susu yinan jaga. Da rang sani adag jatum lakhtar shi yabadang thana ada jatum chi stankar dung, dani adiksu gu stankar wala stankar dhugu di xingtsum manba. Adamisak jatum lakhtar shi bi caishi dhugu di xingtsum manba la suqbi, netum dhugu di kaga tukka jiwani misak tsungum sakani da jimani kaga jinkum kwayi la songshu dung, dani shtolak dungka la ordungdak dungwar adangari kaga tabdi chambu zikchang ukaasi.
1: Мерда гонгук жини цешулах жепти шаги
2: Арере тэм хунгаринчи тедана ти ханчни танга цо чунха момх чентэн якуб гүв чигмэн аререм цона мэргэн тандл сурчв шэжүг тандани чамкул г ингэн гантгыз гүнна чи ти хорни кавдазгина
0: а та мэрг тамтла капэл тума та яна сунгчуш шэп jatum jingi tani adag ashuk na kangani xena chuk. Dangpo yin dongze na jakab jikjir tang marg tamdila songchu xe pikur. Tani rangli jakab jah zatum ge domtsum ngach nganyi wei nangdi adag zhonghwa mamung jintam jakab ji jimang cangmar jakab jikjir tang jayung marg ka susu ge tamdila songchu xe pi ingan yo jik tanka sawuz xe yuk. Dejimdi dalu sad tanka xe yonu gu marg tamdila yartum kapil jatum ji domtsum jiwaay na chuk. Yana jasa chichir kanga marg saka rangchung jatum lakhtar shepi stankachi donchin jiwa ina chuk. Dan damu ga jatum mawu nang dayang, ata gongli shenu ga jatum ji nangtum tang dewa hachin ga damsib jinu ga

0: 야 시딩게 년군 족분한 바 다스타 체적게 년름 등전 선반데 완능 천지 포냐게 타통린 천진 디나 참더니 고지 요누 알마 로마 추게 진데스 좀비글레식 렌서 군우가 망렌데긴 디나 족분한 바게 영 망렌데 판천할릭 지크르삼나 영 나츠 타통킹아 카브링 버가세시 디나 다스타 족부즈게 글마 카브르통 요게 지 족분니게 카브르 닐렌스길 왜 족부초 디모
1: Kare karu zago te chumakta.
0: Alama, avdeishchi lo doma zi?
1: Oka, rinche doma.
0: O, re. Alama, rinche na doma ge pajil gangar karpu yinzi nare?
1: Ode.
0: Re, di na tanga jima ge lenchen nga yang akachi minta tanga tsu lenchen de nyonja. Alama, rinche na doma ge pajil gangar karpu yinzi ur gunduga manglante churewa zhinta kodri gila.
1: Ya, da demo.
0: Ya, di na nikaka demo?
1: Ya.
0: Yaa chukpun nambaa di naa tsamdani ngaa chi nyamkhchika lamaa roo maa tsuga chindisim zombi ghlashgilin sayar gunuga manglandai nyan juigil.

0: 야, 좀 보나 봐. 디나 참더니 영아치 작은 메토그람 범수 제니게 샹커 샤무세르군 외글랭데 산지난 주길. 아. 이라다 니마
1: 좋나 심어 샹자즈고. 아피테랑 아치
2: 샹자즈고 따다 나송이 던좀 요기 따토노아. 야야
1: 누군데. 아치 주 샹샹 좀 꺼요. 단좀 나고 좀 나고. 야, 심어 다 커 같이 찍건데.

야 형님이 듣고 총총소 지난바 대모이나 다스타치즈가 산지 능진반된이나 총무울거 롱챙거 제주디츠러가 등가르마치 탐비 등구스톰진비 나총시비 가츠그 타통림친인 나이나 듣고 총총치에 리톱그 듣고 보자지미야 드나 듣고 총총성마게 영 나조 터몽떡응노그 세라 총총지능합시기다 등이 대형텅덕 나총시비 가츠림친그 아리스라 리리진 정마게 신현종어리와인 그래 드나 조구총총 창마게 키슬을 때를 다 디츠 가야라 톤 당즈리 드나 포자르김그 아 나초 나순 등 질위 시비 행 통통즈 기에나 참모레 가야카 리브슝 남당 차우르길 나는 그 가야카 접진 두님지 카시르 마요증 주연진 나는 그 가야카 등 아니스 미엘 차급 사른디 가정일융 테렌디 나는 그 가야카 접진아리엉 옌영 나랑 나는 가야카 접진 머시든 제이넘 젬츠네 나랑 너 손숑 아리 드나 조금 총총 망아즈가 영은 디인 소란데 요찌르라 강흐트르 나랑네 동우식시에 빠른돌 니 동위 츠크르 정와시 강완 담우크능 뜻지 르바 아르므나 남라슨 니크시긴 비숑 나라 미뚜제숑 나라 리워만숑 Kassel, namni tujabsi ngarang gungpa shipi dungu shikshe parandolisi. Re, tana po char jimgan damuga shipi ngangani jirgonuga jimtsin chasgayin zitangna. Shipi karga nasungu korim dilakani ngatsi chansukku tanga nangsil mangazi ganyika riga naga koi digiyunga rimzin lhobjung iri. Lhobjungu korim dilakani dugu chongchong mangazi gashka angla techinranda sanangchi jinranda takshiga manga. Gangtar dhukku chongchong tsangmaga nyanga zhigma nang zhin ta nga tsu rangnila rangnanga paksamri yochi na ta karga chorhnang dayang karga chorhnanga jirjuga tamoga tapshiyang siga manga. Gangtar dhukku chongchong tsangmaga yang lhubjunga shatang shorni rangga lhanchigan juantang tak shiju ta ngubundun yichu pama tang gergin thamchika yang di shiwa kaar takchan yu ta siga gachin nang gangchant ndur jayna dhukku chongchong tsangma chorhnanga guni tsarlong shonggoga. Ri, tana dhukku chongchong tsangmaga shibda nyuanja achi ngawa samga ngunmai landiga tanga yang lakshi laksarwa zaga nyamchuli juil dhukku chongchong tsangma sanang maashtia nyuango Ri, tana chi lakshi laksarwa nyamchul maashi pi yaar huwanta liyamtsin ngunmaga chuka lakshi ti yang jira jungwa zaga yina dhukku chongchong tsangma samchinda mela Gangra zi tanga damba

야뇽이비 두고총총소 실년년문디 당양 당조의 통디나 총시비 가슬림층거 산총 동우 조기 드긴저그나 식당너 알랑거 제슬라 가시오노그 두고총총치 자디게 고스기 요라 하리 떠나가시 조기 드긴저그 컬럼 더질란디가 땅아 나치 로카땅 참모그 실럼 마즈 정주 정이다 땅이영 두고총총 젠바냐 줄리나영 초거 나초 전초땅 영나 로브자그 고드기오노그 가스트가 체마 총섬글 아깝시기다 땅이 아랑거스카잉가 나말라지위 실년년무터까 아랑가 파마 등 길근 영 조금 총총 잼바냐 줄리나 다줄 나초인지나 랑랑근 조인탕터 집승인 톱니 맞을 보빠 종들 영영이 탑가 리드나 당디 조기 딩질근은 아빠마 찬덥글은 녹읍시일 자르 아친 당세고논더 제때 고지시오 드나시 냠학지가 실은 냠문디 냠스진용주일

야, 형님이 조금 총총소 공인지 나치 바마 찬드브 그 농노가 시라 자르 아친 탕세 군운디 년당날 시그 시런데 시그 조르능 당당 바 도무즈르라 디쟁그 조금 총총 성마그 예고즈가 중아 예고즈된 희기시고 순이치 가양식 찌글농노가 그 종도 참바즈가 년나당아 나총시비가 시그 티바가 찌그나 시주일 아리 디한신인지나 영 조금 총총 성마그 허른급 하사파이크가 나뜸 Ranga Pasa Paika Rich Naksam Gangjin and the Sama Mongsu Jangju Hanchin in Jinayang Ranga Pamara, Yang Akani Chuna, Yang Kisirga Dungden Jina Kangu Yungu Chuni, Dungshil Hini, Tumuyona, Kisirga Dungdi Tajuyang, Sig Kachiner, Kisirga Dungan and Nayang, Wau Chuna, Sigalona Chung Chung.

야 형님이 조금 청청초 다시 저거 산지 능진반데 이나르 비카 콩인 티파 가르치크 초크 가르총데 지림츠 지마그나 고드기 주일 리테나치 슈니 아 다탈로 니스톤니 찌글로 토르지아시코노글 아 다솝저거 용가 아 다솝중근 지오가 야타사와즈 렁 점디사와 이과즈 렁 아랑은 근도 비톱자 체모데 디초피 셔터 아 다영 디쇼급 젠히즈가 통통즈 정마 오초주의 디젠거 아 정마가 10대년 중아 리와인 아리 때나 쳇다지구이 치브드니 치 제닝거와는데 이제는 토르지글엔 주그냐마 통당즈가 디노젠거 다제용고 사닝 소소거 지식로마 망아즈 아 단제나 답지 첨부인데 없을까요? 디당나 다 첨득이나 죽고 지르기니나 죽고 호마이나 죽고 돕자 소소스전소 용인데 역시가 또는 첨부이기 요니 안된지나인 크게 샤와가 친즈기라라 디노젠 그 대릉 보자 영게영 쳇더 다니 동니 찍도 역시가 호마 청마 아 당이 월더니나 희고니 또 뭐가 산더브랑진스기오카 그치기 이제나 아주 역시가 호마 청마가 직조 고치가와 니월더 코노가 그게 이치나 축소고카 너시기 자득이 과이죠 회나 체축교 샤니 아 디한치니 아 남니 아 직습라스과 디한치니 이월더는 그 톱통 항이 아 일은 항이 달라스과 다그게 체축교 그마 체코나 지기다 등인데 시가 더 과이죠 디한치니 이월더영 희고노스고노 당아시 직극감 디인지나 처마가 안더 월등 하면 된가 아 원칠인지나 디쇼커니 스시가 마요 그때는 진그 처마가 참마용 공거 르그진 회다드 아 단지나 니월드 렌거 리멍라 첨득근 리스트 언정라스과 디오니 후샹즈 저후디나 앞저등나 아 다워등나라 영청마그 가토디 카버등이 리마니 주디인지나 판토크리 아니완지나 조 지람 다송이 십득다주 디 차지즈가 요과즈 요주 아 다지라 요거치카와 람티치 통히득근을 예히드 강어 아 람티드나 롱크릉그요 카미크 영나 지그란 로고티카와 디슬 카르마 쳔모즈크 토잉그 디슈프타이주 아 지그라그나 송다 땡잉 그르게 지슈투사그 로큰 강나요크

야, 년이비 두고 총총초. 딱 시와그르 끊는나 시그 시와그르 하증거 몽욕. 아, 그게 감사라. 천능난 소군이 시와영 욕. 어서 손진아 그게 다 아브라이나 초코 저거이나 초코 드라이나 초코 너무 그 시와르 시그 뭔가. 대랑 첩샷이니 너무 그 지총 조조일. 아니 첩샷이 그노 근데 이제나 그게 짜그 잡시거 그래서 돈이 랑지 그 샹크르 사클 아 다니나 젤렌자 헬롱징 어서 오중 그 사차 안가나 마스토 미니 도모 그 소식스그리 다 소식스 꼼부기지 잡그 그게 잡그 소식스그리라 디랑나 그게 감사라 초는 니가니 그게 종이 탐니 진짜 아 천점 그 다 그게 자르듬 그 성나 영나 즉심나 영나 사콩근나 니지다 등이 천능나 형 그게 냐 따라 그게 꼈더니 도모 그 니슬링 욕 잘못다 그게 천점아 그게 잔잔다 자게 용니 아 가지 인제나 차등나니 오노금 버그라 아주 냐르 아 대초니 바와그 단대인고 아 달 로리가 그게 다 나와니 특이월 늘어듭니다 등이 그게 스티브탕 인제나 세트 드니 저탐반도 머리 스티브탑 아 그게 인제나 영 아주 다주 시에세고노 차와그르 따라 그게 개닐뜨그니 소치그즈그 리츠라 뭐 특당정 총 덴니 특당정 총을 그쯤이 오는 게인가 바치를 그렇게 시와등 총니 아 그렇게 철어랑니 딜라카니 농어진 그 치와 아니지요니 도모즈 그건을 저 데르모요니 지금아 차니 딜라카랑니 반도 원기니 오마라 시피 반도 원캬이니 천능니 인제나 디진다 르그마타니 도모즈 그렇게 천능 그 갸슬시기 샥 디노 쟁거즈 스타라 지라스 반도 소마 치가고 치가와 다음흑지인데 킹이됐더니 나스 전부 중가 너니나 아 점을 헤크르 통한 디능니 쳐서 요커지나 천능더 지증 철글라스고 니자비 시와 파그나그 아 파크난자와 요바 심친 아 체크르 용와 므니 아 다증 잠버 셰파데오 시송욕 딘지나 크게 아 다치 쳄셔 영나 쳇지 득셔 대영식 쳄선데니나 랑지 그 속적 공비 이르긴 우진 그 야급 근지율 속적 송집 멍토가 초다 고도요니 종기 진이 남은 랑진 그 멍토 마루고 나영 크게 고도욕 아 다시 후른 반지나 크게 진 찰라요노 그 진 찰사노 자노 그 콘서트 돈이 있다모스 우체 소아르 과그능니 첩시 만제등 어로니나 하루응알 세지슬 니피 하득슬라소과 송요니 도모가 소치그르 리 드나 듣고 총총 청마그 등디 리비 가르쿵거스글문 더빌리다등이 첩시세고노트 가입 첨오즈기니나 카투 첨오즈기니나 아 그게 남바 첨오즈기니나 그게 긍즈그난 소거요니나 들라소과 지지 희송아 드나 정말 제 그만 죽고 드나 죽고 총총 청마 능기스 시스템 요가 누구 죽고 총총 청마 그영 허른 그 파사

파이나 드타위 속측 젠그 아르그 마뇽니 냠 마즈그니 참차로그 속측라다 요나잉 치티 샵타이다 등등 부자르징기 치조 냠질이노그 챵신데능진 효과증적 희저르 치치 초다즈기시고 리뇽니위 쪼쿠총총초 디츠크근거 텅디나 총시비가 슬림체잉 동침된 인조그랜타 다나 쪼쿠총총청마그 잔지그 공성답실다 등이 아랑랑그 가노그 휘차 아랑랑 등 산트 알리트크 쪼쿠 등 산트 냠치가 세모시 지난자 디한치니잉 쪼쿠총총청마그 히슬터 당 이월드 나츠나 총시비가 슬림층근은 아주 구요노그 히샨드 청마 체드 쪼쿠총총청마 카탈리 다안제나 좀주과게 쳇던제나 멍우즈거든 디다땡이 시초냐 줄리너 디쟁게 쪽고 총총상마게인 니쪽그 희샤 멍우즈 하른게 담비 노란지규 땡제나 사마능진데 하른게인제나 다안제나 샤지 이거나 셈디니가나 탐근주고 줬다다 지가치 리 디나나 텅디 좀주과 등 돈점바 포자지 좀주간 그와 살자 자 희노르 초이 다시와 담진 초 시집다 그와 강적 세랑 손머린치 아초림 선지마가 토니 양처티 조일 듣고 청청청마 잔지가 자 히델은 주고

0: 장송 만칸이다 상친 용기 냠리 만지구나 죽고야 만른다 까지 메크 나 가모랑 아니가 더네 된톡 찍거랑 아다네다 아랑기다 골모스 똥스가라 구마르구타야
1: 아마 다 쳐숨기 다 쳐숨기 당 니라 능카타나 언사마 스리다신 죽으지리 때
0: 야다 촌 요나 마송공아 카퍼즈가다 땅땅지 나하고 나빠 마리 냐테라 팀메트미 오크
1: 아마 담아즈모 니리
0: 망가모
1: 아마 나체 맹킹그나 카프론트스
0: 어떻다래히 야치치고 트거 든슨
1: 어
0: 젤든 거트
1: 어
0: 든든 데야
2: 슈캉르 콰크나나 장송만듬 린저 바그널 숑나 장송만듬 장즈 용캄트나 장송만

0: 체릉 로브자 카갱즈기 비세 그 나타 총총 카착 데네즈긴 녀 총총 상 고트그즈긴 에타시 그 먹지 자도 조스탄도 궁니 와커케 나트당다 우는 녀로샥겐 제린 유아라만 녀 니타르케 겐 녀 버랑케 녀 니르니 겐 졸린 에타시 라타름 그 카레 로에 라시 자치 고르다 에란 츠녀 니트 기츠 토라 차가직 다드르남 크셔나 냐마 침녀 진고니 츠크샤다 타진고니 르차이가 에타초 카디 흥탕타라 카투 로브자 응아세 중기 초 카갱나 타히즈기네 지노테네
1: 아망 춘초비 양신양의 성비 알랑가 대모 아망자 울로탄 아르흐바리 돌비 거리센 서
2: 가망지 판으로 왕들다 대비 가와조바 톰친들이 인지르진드 잡이 스빈 차르크 톰친들아
3: Yan zati den bi nyang kun to punam ba cham den yang alma tam jin chilik ke yang yang chik ke honum de ser gunu ga mangle ne mu shi che chik ke ser nyen te ko di si yo la chami san shi nang shu

0: chetl. Nian kanan ba, tang di sorgin chetrik len chin nang, chornun lob chin olig sorg lobun gar gergin chimu, shkom chug yam chin lag ki, kungi san bin chua si ki nam shil, khe ki me lung chetra nang yu ba di tang yin bi, ya chi nian kanan bi shib da nian ruwa.
1: Aya, te dung na dak zangme, ihi zongo kongri gata dagin dani dagi chi ikor la da, chike zongo gata zna dan dani mara manchila chan shi ingo. Te dung na dan dor na, chi gangyang sabshuk zangmar ni khaans. Dor di xe na, chi rez na, chi tamchip da sabshuk zangma na yonu ga chi. Tenzo ni nyama tang dawa ga xer kia dungwa. Oda nyama pukhnu, dawa ga ozir pukhnu, on damu ga wa gata dagi karma ga upukpa. Nyerda karsam go opkhni da khirgewa ka a chata ani su ta ta marjina to ni do ni otmu yengo skyor alung ga zapu pa si ta alung igna wa ka chagna nga alung ta khini a tenro ni ta ga sa song wa tang tra chi wa o ta song tra chi ni tenro ni yil tra chi wa a yil chig chig wa ka yang zang ni a tmu yengo skyo te da na ta ta ga yeti chi wa si ta yil tmu yengo si ti inge na yang chika ge cha ton ka ge cha ya ka ge cha zi ge yor te dang na yel ta ti ni ga ti xi te dang na da che re zi na da nafsyang ni kharlon ba ba si yel inge zi ge yang da ge cha ta nafsyang ge shong ni kharlu cha ge shong ba ku nu cha zang s ge yor kharlu ni nafsyang ba ku nu cha ta ma zang s ge yor a te dro ni cha ta ma ran ba ku ti ta wa ban ba a cha ta ta mu li chi ri zir ko nu ta mu ma ni ᱟᱛᱟ ᱧᱮᱨᱛᱟᱱ ᱡᱚᱣᱟᱥ ᱠᱚᱱᱚ ᱛᱟᱠ ᱥᱤᱜᱚᱣᱟᱠ ᱟᱡᱟᱪᱷᱟ ᱥᱤᱢᱟᱨᱟ ᱛᱮᱡᱚ ᱥᱚᱝᱛᱤᱱᱟ ᱫᱟ ᱪᱷᱟᱡᱨ ᱠᱚᱱᱚ ᱛᱤᱱᱟ ᱨᱚᱝᱜᱮ ᱴᱤᱣᱟᱞᱟᱝ ᱱᱮ ᱱᱮᱱᱫᱟ ᱛᱚᱢᱚᱨᱟ ᱡᱮ ᱪᱷᱟᱛᱟ ᱥᱤᱜᱚ ᱣᱟᱠ ᱠᱟᱱᱟᱝ ᱱᱮ ᱜᱫᱚᱜᱞᱟ ᱠᱟ ᱦᱟᱨᱠᱟ ᱥᱨᱠᱟ ᱡᱮᱣᱤᱛ ᱜᱮ ᱡᱚᱨᱛᱟ ᱛᱚ ᱦᱟᱨᱟᱛᱤ ᱥᱚᱱ ᱨᱚᱝᱜᱮ ᱨᱟᱪᱤ ᱴᱤᱣᱟᱞᱟᱝ ᱱᱮ ᱱᱮᱱᱫᱟ ᱚᱛᱟ ᱪᱷᱟᱛᱢᱩ ᱤᱝᱜᱚ ᱜᱨᱮ ᱥᱚᱣᱟᱠ ᱢᱟᱨᱟ ᱱᱟᱨᱟᱱ ᱱᱤᱨᱤ ᱞᱤ ᱟᱡᱩ ᱧᱮᱜᱱᱟᱝ ᱱᱟᱨᱟ ᱛᱚᱢᱚ ᱱᱟᱨᱟᱱ ᱱᱤᱨᱤ ᱛᱚᱢᱚ ᱠᱟᱡ ᱫᱤᱠᱟᱭ ᱱᱟᱨᱟ ᱢᱟᱱᱡᱟᱱᱤ ᱠᱚᱢᱵᱟ ᱯᱤᱱᱟᱨᱟ ᱡᱩ ᱢᱟᱛᱷᱟᱢᱱᱤ ᱛᱚᱢᱚ ᱚᱱᱚ ᱚᱛᱢᱩ ᱤᱱᱟ ᱠᱷᱟᱨᱜᱮ ᱛᱟᱱᱟ ᱪᱚᱱᱡᱚ ᱚᱱᱚ ᱛᱟᱜᱨᱟ ᱛᱮᱱᱚ ᱛᱟᱵᱠᱟ ᱫᱟᱱᱤ ᱤᱱᱡᱮᱱᱟᱨᱟ ᱪᱷᱮ ᱤᱱᱡᱮᱱᱟᱨᱟ ᱠᱟᱜᱮ ᱧᱮᱨᱛᱟᱱ ᱡᱚᱣᱟ ᱛᱚᱢᱚ ᱤᱝᱜᱚᱥ ᱞᱟᱥᱚᱠ ᱯᱟᱥ ᱠᱩᱱᱛᱟ ᱛᱤ ᱥᱚᱠᱷᱚᱱᱟ ᱢᱟᱝᱟ ᱥᱮᱠᱤᱣᱟᱨ ᱛᱮᱛᱟᱱᱟ ᱛᱟ ᱠᱩᱝᱜᱟ ᱪᱚᱱ ᱠᱟᱱᱛᱟᱝ ᱴᱮᱵᱤᱡᱮ ᱛᱟ ᱠᱩᱝᱜᱟ ᱪᱚᱭ ᱤᱱᱟᱱ ᱫᱤ ᱛᱟᱜ ᱥᱚᱨᱠ ᱠᱟᱡᱟᱢ ᱜᱟ ᱪᱷᱟᱜ ᱡᱟᱝᱜᱮᱱ ᱜᱟ ᱠᱚᱨᱠᱟᱱ ᱫᱮ ᱛᱟᱜ ᱪᱚᱢ ᱠᱩᱱᱟ ᱛᱟ ᱱᱟᱝᱛᱚ ᱢᱟᱝᱟ ᱡᱤᱭᱚᱨ ᱪᱷᱟᱜ ᱡᱟᱝᱜᱮᱱ ᱛᱟ ᱢᱟᱝᱟ ᱥᱚᱝ ᱭᱚᱨᱮ ᱛᱮ ᱤᱠᱚ ᱛᱟᱜ ᱱᱟᱝᱛᱚ ᱫᱟᱱᱤ ᱤᱱᱡᱮᱱᱟ ᱛᱟ ᱢᱮᱱᱪᱤᱱᱟ ᱪᱷᱟᱨᱤ ᱨᱤ ᱨᱤ ᱢᱚᱴᱚ ᱤᱡ ᱛᱟ ᱡᱚᱛᱟ ᱡᱟᱝᱜᱮᱱ ᱫᱮ ᱛᱟᱱᱟ ᱥᱮᱞᱤ ᱡᱚᱜᱚᱨᱮ ᱛᱟᱱ ᱫᱟᱱᱤ ᱠᱟᱡᱟᱢ ᱜᱟ ᱠᱷᱟ ᱯᱷᱟᱝᱜᱚᱱᱚ ᱪᱷᱟᱨᱮᱡᱟ ᱠᱟᱡᱟᱢ ᱜᱟ ᱪᱚᱢᱤ ᱠᱟᱱᱟᱝ ᱱᱤᱱ ᱫᱤ ᱠᱚᱝᱜᱟ ᱛᱟ ᱥᱚᱝ ᱜᱮᱣᱟᱨᱮ ᱛᱟᱱ ᱫᱟᱱᱤ ᱤᱱᱡᱮᱱᱟ ᱪᱷᱟᱱᱥᱤᱱ ᱫᱟ ᱫᱚᱨᱱᱟ ᱟᱥ ᱠᱚᱱᱚ ᱛᱟ ᱠᱟᱡᱟᱢ ᱜᱟ ᱟ ᱛᱟ ᱛᱟ ᱜᱟ ᱫᱚᱢᱥᱠᱤ ᱡᱮᱣᱤ ᱡᱚᱱᱚᱜᱟ ᱚ ᱱᱟᱝᱛᱚᱱ ᱫᱟ ᱛᱮ ᱠᱚᱱᱚ ᱜᱟ ᱡᱟᱢᱥᱟᱱ ᱛᱟᱢᱚᱥᱨᱤ ᱟ ᱛᱮ ᱫᱟᱱᱟ ᱛᱟ ᱠᱚᱝᱱᱤ ᱥᱮ ᱠᱚᱱᱚ ᱜᱟ ᱪᱷᱟᱜ ᱦᱩᱪᱩᱱ ᱛᱟᱢᱪᱷᱟ ᱛᱟᱝ ᱪᱟᱣᱟ ᱭᱚᱱᱫᱮᱱ ᱛᱟᱝ ᱫᱟᱢᱵᱟ ᱜᱟ ᱪᱷᱟᱛᱮ ᱟᱱᱟᱢᱱᱟ ᱛᱷᱟᱨᱟᱝ ᱱᱤ ᱪᱟᱝ ᱪᱟᱱᱤ ᱛᱚᱝᱨᱥᱟ ᱚᱥ ᱛᱟ ᱠᱮᱛᱤ ᱛᱟᱜ ᱪᱷᱟᱜ ᱟᱡᱟᱝᱱᱤ ᱛᱟᱢᱚ ᱪᱷᱟᱜ ᱪᱟᱱᱤ ᱛᱟᱝ ᱫᱟᱱᱤ ᱛᱟᱢᱚ ᱡᱤᱱᱟᱛᱟ ᱚ ᱛᱷᱟᱨᱟᱝ ᱱᱟᱨᱟ ᱛᱟ ᱛᱞᱤᱝ ᱡᱩᱜᱤ ᱚᱥ ᱠᱤ ᱚᱨ ᱛᱮ ᱛᱟ ᱟᱡᱩ ᱥᱟᱪᱟᱱ ᱱᱟᱨᱟ ᱛᱟᱢᱚ ᱭᱚᱱᱫᱨᱤᱭᱟ ᱛᱟ ᱛᱟᱝᱥᱟᱝ ᱡᱤᱱᱟ ᱤᱠᱚ ᱪᱷᱟᱨᱟᱝ ᱵᱟᱵ ᱪᱟᱢᱵᱩ ᱛᱟ ᱛᱟᱜ ᱪᱟᱝ ᱡᱚᱱᱟ ᱛᱟᱢᱟ ᱤᱧᱡᱤᱱᱟ ᱟᱡᱩ ᱥᱟᱪᱟ ᱞᱟᱞᱟᱱᱤ ᱛᱟᱜ ᱪᱷᱟᱢᱜ ᱛᱟᱢᱚ ᱱᱟᱢᱟᱱᱟ ᱪᱷᱚᱱᱟ ᱛᱟ ᱪᱷᱟᱢᱜ ᱛᱮ ᱤᱠᱚ ᱞᱚᱞᱮᱱ ᱠᱟᱜ ᱛᱟᱠᱥᱮ ᱤᱞᱤ ᱪᱷᱟᱠᱟᱝ ᱡᱟᱝᱜ ᱠᱟᱝ ᱡᱟᱝᱜ ᱠᱟᱝᱢᱟ ᱡᱟᱝᱜ ᱛᱟᱜ ᱭᱚᱨ ᱛᱮᱜᱮ ᱛᱟ ᱪᱷᱟᱢᱡᱟᱝ ᱱᱟᱝ ᱱᱤ ᱪᱤᱜ ᱱᱟᱢᱟ ᱟᱡᱟᱡ ᱡᱩ ᱟ ᱛᱟᱢᱚ ᱤᱱᱟ ᱪᱷᱟᱨᱮᱡ ᱱᱟ ᱛᱟ ᱪᱷᱟᱡᱟᱝ ᱟᱛᱮ ᱛᱷᱨᱟᱝ ᱱᱟᱨᱟ ᱪᱷᱟᱡᱟᱝ ᱟᱛᱮ ᱞᱮᱝᱜ ᱡᱩᱱᱤ ᱛᱟᱢᱚᱨᱮ ᱛᱟ ᱜᱚᱢᱵᱟᱜ ᱪᱟᱣᱟ ᱡᱩ ᱤᱧ ᱱᱟᱨᱟ ᱫᱤ ᱜᱤᱨᱜᱤᱱ ᱱᱟ ᱥᱟᱯᱥᱤ ᱥᱤ ᱜᱤ ᱠᱷᱟ ᱡᱟᱢᱱᱤ ᱛᱟᱢᱚ ᱤᱱᱟ ᱚᱠᱟ ᱯᱮᱥᱤ ᱜᱤ ᱛᱤᱥᱚ ᱪᱤᱜᱨᱤ ᱱᱤᱨᱮ ᱱᱟ ᱪᱷᱟᱛ ᱞᱮᱝᱜ ᱡᱩᱱᱤ ᱠᱷᱤᱥᱤ ᱜᱤ ᱠᱟᱞᱤ ᱡᱮᱵᱤ ᱛᱷᱨᱟᱝ ᱱᱤ ᱪᱷᱟ ᱠᱷᱨᱮ ᱩᱱᱤ ᱛᱟᱢᱚ ᱜᱟ ᱞᱚᱨᱡᱤ ᱥᱮ ᱠᱤ ᱭᱟᱨ ᱚᱭᱟ ᱛᱤᱜᱮ ᱛᱟ ᱛᱟᱜ ᱪᱷᱟᱛᱮ ᱨᱮᱱᱛᱷᱟᱝ ᱭᱚ ᱱᱩ ᱛᱟᱯᱠᱟ ᱛᱟ ᱛᱟᱜ ᱪᱷᱟᱛ ᱛᱷᱨᱟᱝ ᱱᱤ ᱞᱟᱝ ᱱᱟ ᱛᱟ ᱛᱟᱜ ᱠᱷᱟᱨᱜᱮ ᱥᱤ ᱜᱟ ᱡᱟᱝᱟᱥ ᱠᱤ ᱭᱟᱨ ᱛᱟ ᱠᱩᱝᱨᱤ ᱠᱟ ᱫᱟᱥᱨ ᱠᱟ ᱱᱟᱝ ᱞᱚᱝ ᱪᱟᱝ ᱭᱚᱨ ᱛᱟ ᱫᱟᱥᱨ ᱱᱫᱮ ᱤᱧ ᱡᱟᱱᱟ ᱛᱟᱜ ᱠᱷᱟᱪᱤ ᱫᱟᱣᱟ ᱢᱚᱝᱜᱟᱥ ᱠᱚ ᱱᱩ ᱛᱟ ᱟᱱᱫᱤ ᱞᱚᱠᱷᱚᱱ ᱠᱷᱟᱣᱩ ᱜᱟ ᱞᱚᱢᱟᱨᱤ ᱠᱟᱡᱟᱢ ᱜᱟ ᱛᱟᱜ ᱛᱟ ᱭᱟᱱᱞᱤᱜ ᱡᱟᱯᱤ ᱨᱟᱝᱡᱮᱥ ᱠᱚ ᱱᱩ ᱭᱟᱱᱞᱤᱜ ᱡᱟᱯᱤ ᱧᱩᱢᱩ ᱫᱤᱣᱟᱥ ᱠᱚ ᱱᱩ ᱛᱮ ᱠᱟᱡᱟᱢ ᱜᱟ ᱡᱟᱣᱟ ᱪᱟᱢ ᱱᱩ ᱛᱟᱵ ᱠᱚ ᱛᱟᱱ ᱡᱟᱣᱟ ᱫᱟᱥᱨ ᱨᱮ ᱛᱟ ᱡᱤᱣᱟᱨ ᱫᱟᱣᱟ ᱜᱟ ᱚᱡᱟᱨ ᱛᱟᱵ ᱭᱮᱱᱥ ᱠᱤ ᱭᱟᱨ ᱟᱭᱟᱱ ᱫᱟᱥᱨ ᱠᱟ ᱱᱟᱝ ᱱᱟ ᱪᱟ ᱥᱚᱝ ᱜᱚ ᱠᱚ ᱛᱟᱱ ᱱᱟᱯᱥᱩᱜ ᱱᱤ ᱱᱟ ᱡᱟᱢ ᱪᱷᱚᱨ ᱵᱟᱵᱥ ᱠᱟᱝ ᱭᱟᱝ ᱧᱟᱨ ᱵᱟᱵ ᱟᱫᱟᱞᱢᱟᱞ ᱪᱷᱟ ᱛᱮ ᱛᱟᱜ ᱫᱚᱨᱱᱟ ᱜᱮᱣᱟ ᱭᱮᱱ ᱛᱤᱞᱤ ᱫᱚᱯᱟ ᱡᱟᱝ ᱢᱟ ᱭᱮᱱᱥ ᱠᱚ ᱱᱩᱱ ᱫᱮ ᱭᱮᱱᱥ ᱠᱤ ᱭᱟᱨ ᱛᱮ ᱛᱟᱝ ᱱᱟ ᱛᱟ ᱛᱟᱜ ᱱᱫᱮ ᱤᱧ ᱡᱟᱥ ᱠᱚ ᱛᱟ ᱛᱟᱜ ᱱᱫᱤ ᱟ ᱱᱟᱯᱥᱩᱜ ᱱᱤ ᱛᱟᱜ ᱛᱟ ᱡᱟᱢᱪᱩ ᱱᱟᱝ ᱵᱟᱵ ᱠᱚ ᱱᱩ ᱛᱟᱡᱱᱟ ᱱᱟᱯᱥᱩᱜ ᱱᱤ ᱡᱟᱨᱤ ᱛᱟ ᱡᱟᱢᱪᱩ ᱵᱟᱵ ᱠᱚ ᱱᱩ ᱟ ᱛᱟᱜ ᱪᱷᱟᱛᱤ ᱨᱤᱠᱥ ᱠᱮᱨᱣᱟᱥ ᱛᱮᱱᱨᱚ ᱱᱤ ᱠᱟᱝ ᱭᱟᱝ ᱧᱟᱨ ᱵᱟᱵ ᱫᱟᱱᱟ ᱪᱷᱟᱥ ᱚ ᱠᱟᱝ ᱭᱟᱝ ᱧᱟᱨ ᱛᱟᱢ ᱵᱟᱯᱟ ᱭᱮᱱᱟ ᱪᱷᱟᱨᱮᱡᱱᱟ ᱪᱷᱟᱛᱟᱣᱟ ᱠᱟᱛᱟ ᱪᱷᱟᱨᱜᱩᱱᱟ ᱥᱟᱜ ᱦᱟᱝᱜ ᱥᱟᱭᱤᱵ ᱠᱟ ᱦᱟᱝᱜ ᱛᱟ ᱪᱤᱠ ᱪᱤᱠ ᱡᱟᱨᱢᱩᱱᱤ ᱢᱟᱨᱟᱢ ᱵᱟᱵ ᱠᱚ ᱱᱩᱛ ᱪᱷᱟᱛᱟ ᱡᱟᱝᱟᱥ ᱠᱤᱭᱚᱨ ᱛᱮ ᱫᱟᱱᱟ ᱛᱟ ᱪᱷᱟᱛᱟ ᱪᱮᱢᱵᱩᱱ ᱛᱟ ᱫᱚᱨ ᱫᱤ ᱥᱚᱱᱟ ᱪᱷᱟᱛᱟ ᱡᱟᱝᱥ ᱠᱚᱱᱛᱟ ᱜᱮᱣᱟ ᱭᱮᱱᱥ ᱛᱟᱱ ᱫᱢᱩ ᱢᱟᱭᱤᱱ ᱱᱤᱱ ᱫᱤᱭᱟ ᱫᱚᱠᱥᱚᱜ ᱤᱱᱤ ᱛᱟᱢᱚ ᱭᱮᱱᱟ ᱪᱷᱟᱨᱮᱡᱱᱟ ᱛᱟ ᱪᱷᱟᱛᱟ ᱢᱟᱵᱡᱟᱝᱥ ᱤᱛᱜᱮ ᱥᱚᱝᱜᱚ ᱠᱟᱥ ᱠᱤᱭᱚᱨ 아야 대동나다 크승거다가 다스르크능근데 롱정이다 땅에다 롱땅 르환이고 군이 단데게 송기요 대동나다다가 초양력 제땅 담발라 아르스음 제요팔리스 아 따다근더니 공리크다가 초양력 제든스 군단데 츠리에다 톤노터리다 초양력 제든스 군운데 인제즈코 양력 제땅 담바지다 쳐그능가 아터거다 정아우인스키요 대동나다 다근디 초양력 제든나 쳐 아터거다 다가 정우 다 공리셰코노 그 차츠리 차츠 인제나다 쳐 다가 크르게다 초양력 제땅 담바 연지다 쳐그능가 다 차친 제땅 담바 따다와가 지대땅 뜻 성나다 쳐 쳐그능가다 판심스과 쳐그능가 역시대 쳐그요 대동나다 양력 제부터 리리진다 셴나 강레다제나 쳐슬바 쳐시모이노 지 아 쳐 동낙심부이노 니 아 선바데 영화리 아야 다다가 코가 멋지느리 통통나와 그 코니 비느리 더마르토고 아주 쳐다 통통나 점오점오리 되게 다다가 너 냠용 같은 니 셀리 송나스 고지라 아주 간수가 하라 다가 정이스 코노 사자다 사송나더나 마티스지 마티 곰바지 다와 그 적응구나 조마랑 시원이 뜨무고 곰바서 더나다 접친

사정에서 꼭그 뒤에 접시인지 쳐 담아서 요게야 쳐도 쳐동능이 말아 적근능이 랭군 담아서래 아 적거 동치나무 담아서 가능도 쳐도 능나다 쳐도 휴화즈나 다시고 휴화 휴화래 되게 다 보이 메트로 마정니 진짜와 그 야스카시고 사마지금 메르 쿠화 점모인니 아 진짜 동문이니 담모이 나라 송에 담비강리 통도 나와 그 점에니 담아래 되게 다 쳐쳐지게 나라 양력 제된 그 체인 오고 그 찬이 담모인 사리 그게 랑징 영화에 놓답거다 첫도 초화에 나라다 포알라 놓고 말이 대존이 첫던 잠바 아 니와가는 건 잠바 연시 대존이 첫도 당무 연시 다시 어떤 그 공내라 안 욕치 쟁구 능남 버스용의 쟁구 첫도 마장스고 가시 대존이 정아와 매빠다 첫 꼴즈가 영 점아 좋느리 대동나 저 조지 시그라멘 대존이 다 통난 점발라면 놓바스고노 다 대인들이 훈족제스거다 닌데게 롭체나 응와 그 녀득 나긴데 가시 아 녀터가다가 저스고너레 다 마브디 던존 르파크 코너란다 깽크 존난란다 도모라즈 단 점바 마브디너모 데이터다 아지 쳇화타 동나다 혹지르드가오죠 당간점 뭐 길게 코너 너무 젠터 다가 롭치 코너 너무 망저리 정을 롭치는 거 주 길긴 주잡나 야기긴 주잡나라 또 문전도 오케 아주 워먼 쳇저 때나장너리지 또 문전도 오케 데이터다 다가 쳇치 코르타조 담시 코르타조 쳇도 마통네 녀터가미시야 삼주고 뭐 대단하다 친척 동동나 제드가요. 다 인남나 저 구등이 동고 저 구이종노도 동나다 놓고마. 저 구이종노 만노노 점선자라 구등나 양력 제된 걸고도요. 그 공리시에 놓더리. 다나 저 정나 저 랑숑가 크게 저 양력 제된이나다 점발라라 놓는 말이. 어야 대니 도알라양 만노바. 다 도알라 만노바이나 시리즈나다 그게 아다다 그 첫다 통당나다 포안이 마지진한다 도모메노 다다 양력 제등된 바가 첫더리. 어다 만세나래 요주 어다다 공리근다나 추우 양력 제등된 바 다지오까 대당하다 추우 양력 제등된 반데요 그정가 어르슴 어르읍저 어떤 데게 가리다 땅에다 그성은 데게 송고다 아주 다 휜촌된 루저기다 땅에다 아르기 동우강에 아르기 니와강에 어 그성 데게 송고 대당나다 아제요팔리 땅부너스 다 땅부는데 좋은 건강 좋고요 땅 건강하무 득바트와 득시드 심바 공사진 다가 건기차 땅시다 아주 언디 건기차스 고는데 안 종콩된루 이제 그 다다가 아주 또 아리가 긍디시가 상속차가 다다가 아 성기 간법 뜻다마라 송이 다다가 야그르크 좋은 건강을 얻고요 스키와 대단하다 야그르크 좋은 건강도 야그르크 단데 로지 망하셔죠 그라단데 지금 망망하셔나 돈형메크 아다 세주차스 권나르스나 야그르크 다가 아주 칠바르카가 어다다가 야그르크 좋은 건강도 다다가 아 청화가 라와능나 마라 용기요스 아 되게 따다 그 그게인데 로지라 망하셔 쪽 다 건가 라무지 그게 라즈가 저저게 됐던 거 되게 따 셰키와 아 대동나다 좋은 건강도 다 찾으려다 다 초야력 제등단 바 대존이 아주 청와가 신지라 바 아 단 너무 그 체인노 답거다 아 셔로와르가거다 다 셔로와스 고지라 다 당상가 주인이나 핸디치 아 야거실 그점보다 더 대인이나 크지다 그 쳇다가 그 홍우지나 득화다가 아스기요 또 난 아무나블리 잠시 칠근나블리 너무 따르요사리 대인노 답거다 상지 좀단데 돈바크자 타파 공릭거랑나블리 조아가 드접다다 척가 맞딱 송겨 아 안다가 상지 좀단데 커정가 시끄란 마세스기요 대동나 랑랑가 다가 드종일다 땅 렘디가 강가 용기와레지 대다와 찍는 말이 대동하다 땅상 년천자 로년자 도무근나니 아주 르죠고 좋은 건강능니 다 디스크대 돈다다 척가고 홍우지 되고노 되고 다 드접다기요스기와리야 되게다 다가 그저 이제 나트레다다 너크정가 다가 야그르가 좋은 건강 귀적이 됐던 거 단득해다 다가 송기와리 되게다 처탐치끄는 거다 엉동우다 처리했다다 다가 아 좋은 건강한데 연진다 다 양력 개땅단 바 연스기와 대전이 좋은 건강은 건강 건강함으스코는데 아 정송 자하는 나가는 니치기 아 나가는 니 용노 건가다 다가 자히와 모람 볼라시 되게 다 건타르정다 처가 도후 처가 사 철한전로다 대국이요사리 어 대동나다가 그 동무도 군데 예지 다득에 다다가 강타르정다 야거조송 좋은 건강과 그어 땅에 득접주 딱지리 뜻나 아 셰주즈가 까무레다 땅상근이라 예치지 말에 다 야거 차와 친너 된조네 신너라무 도모요너 초우다 하라티나 안육척을고 샘제니가 가일리다 와 그 머성니 도모라지 아 땅상 아지다가 파르클라카나르코노 고르즈 인지나 좋은 건강 말에
아 다가 왜이 끝나 쳐오노 어 다가 쳐

다 저탕나 핸디 그치다 야거 그 칠근 종콩 와이 그 당성거다 자트멘투스 코노가 어떠나다다 그 그거 종콩 그 하긍 요아리 어떤디 다 그 저럭 다 그 타긍식 그 하긍 주우다다 나오노 어떠사나다 아주 착한 아루식 코노 다 뜻함치 보지 지그 당성식 교노 어떠리 대당나다 그게 찾으래다 자다 아 처릉긍 이니셜리 송나 어조 다 그 또 나르 그 사증사 다 처증사 과구증사 더니와나 양력 제등 그치 인제레상 리더 마라 저리송나 양력 젠데 인득시는 말이 어떠시 그래 덴조니 아니와 인제나 티트그다 시위다 아야다니스 차르와피 천노다 제피 처경기 차등 탐바인스 아따다 그 니와다 그 차츠스기 와레 디 아야다 투콰라 야다 덤바니가 디캅스 와누 그 차다다 천노그는 아제등 누 그 차츠 나다 경기 차등 찬타나지 대형 양력 제등 인지 어단드게 송고거지 다 공릭다윈지나 다가 성매히 송고다윈지나 다치스고나 아주 다가 낭토르콰란다 탐치보 그선 키누답고다 어 야거거다가다 낭함무건디 로르지란다 탐치라 아자자기다땅 공릭건다 송기와 아야 대당나다 다가 선바인지나다 다가 디트그다시위다 돈정우스케요다 돈단 종우이나 차레드나다 돈단 종우급값다 가르마 르허차위티가 차이엔스 단데 로르지츠게 셰쵸너레 레타라다 토므렌지난다 디촌 ᱱᱩ ᱱᱟᱢᱜᱤᱱ ᱡᱮᱝᱜᱚ ᱠᱚᱱᱟ ᱛᱚᱱᱫᱟᱱ ᱡᱚᱝᱜᱩᱭᱤᱱ ᱛᱟᱡᱚ ᱟᱛᱟ ᱪᱤ ᱪᱟᱨᱛᱟᱝ ᱜᱮ ᱥᱮᱠᱚᱱᱩ ᱜᱚ ᱥᱮᱠᱟ ᱭᱟᱨᱠᱟ ᱟᱛᱚᱱᱠᱟ ᱜᱟᱝᱠᱷᱟᱡᱤ ᱫᱟᱣᱟ ᱥᱟᱢᱡᱤ ᱥᱟᱢᱡᱤ ᱛᱟᱜ ᱛᱤᱪᱷᱤᱜ ᱪᱤᱜᱟ ᱪᱚᱜᱚᱱᱩ ᱛᱟᱨᱮ ᱛᱮᱛᱟᱝ ᱱᱟᱛᱟ ᱦᱚᱨᱫᱟᱨ ᱛᱚᱝᱜᱩ ᱤᱧᱡᱮᱱᱟ ᱥᱮᱠᱟ ᱭᱟᱨᱠᱟ ᱟᱛᱚᱱᱠᱟ ᱜᱟᱝᱠᱷᱟᱡᱤ ᱫᱟᱣᱟ ᱥᱟᱢᱡᱤ ᱥᱟᱢᱡᱤ ᱛᱟᱜ ᱛᱤᱪᱷᱤᱜ ᱪᱤᱜᱟ ᱪᱚᱜᱚᱱᱩ ᱛᱟᱨᱮ ᱛᱮᱛᱟᱝ ᱱᱟᱛᱟ ᱦᱚᱨᱫᱟᱨ ᱛᱚᱝᱜᱩ ᱤᱧᱡᱮᱱᱟ ᱥᱮᱫᱟ ᱛᱟ ᱨᱟᱣᱟ ᱡᱚᱝᱜᱩ ᱛᱟ ᱪᱷᱚᱝ ᱡᱤᱨᱤ ᱛᱟ ᱪᱤᱜᱱᱟᱝ ᱱᱤ ᱛᱮᱜᱮ ᱪᱟᱜᱨᱮ ᱛᱮᱛᱟᱝ ᱱᱟᱛᱟ ᱛᱮᱛᱟᱝ ᱱᱟᱛᱟ ᱛᱮᱜᱮ ᱪᱤᱱᱟᱛᱟ ᱪᱤᱨᱮ ᱛᱚᱱᱫᱟ ᱡᱮᱯᱟᱭ ᱱᱟᱛᱟ ᱡᱚᱝᱜᱩ ᱠᱤᱜᱤᱭᱚ ᱛᱚᱱᱫᱟ ᱨᱟᱣᱟ ᱛᱚᱱᱫᱟ ᱡᱚᱝᱜᱩ ᱛᱚᱱᱫᱟ ᱛᱟ ᱪᱷᱚᱝ ᱡᱤ ᱛᱮᱜᱮ ᱭᱚᱝᱜᱤᱭᱚᱨ ᱛᱮᱛᱟᱝ ᱱᱟᱛᱟ ᱫᱮᱢᱵᱟ ᱡᱮᱯᱟ ᱜᱚᱣᱟ ᱪᱩ ᱥᱟᱜᱤᱭᱚᱨ ᱛᱟᱱᱫᱟ ᱨᱟᱠᱷᱪᱤᱨᱤ ᱟ ᱛᱟᱜᱟ ᱪᱩ ᱛᱤᱴᱠ ᱜᱟᱝᱛᱟ ᱤᱞᱮ ᱪᱮ ᱛᱤᱪᱩᱠ ᱠᱟᱢᱱᱟ ᱥᱮ ᱠᱩᱱᱩ ᱛᱟᱣᱤᱱ ᱡᱮᱱᱟ ᱛᱤᱛᱟ ᱛᱟ ᱛᱟᱜᱟ ᱫᱟᱣᱟ ᱪᱷᱟᱣᱟ ᱜᱟ ᱛᱟ ᱪᱷᱟᱣᱟ ᱪᱟᱴᱠ ᱱᱟᱵᱞᱤᱝ ᱜᱩᱪᱟ ᱢᱟᱱᱢᱩ ᱱᱟᱢ ᱜᱩᱪᱟ ᱢᱮ ᱟᱱᱭᱟᱢᱟ ᱴᱤᱠᱪᱟ ᱴᱤᱠᱪᱟ ᱛᱟ ᱛᱤᱥᱜᱨᱤ ᱥᱤᱜᱨᱤ ᱥᱟᱜᱭᱚ ᱛᱮ ᱛᱟᱱᱟ ᱛᱟ ᱞᱩᱪᱜᱟ ᱛᱤᱴᱨᱤ ᱚᱱᱩ ᱛᱟᱨᱤ ᱟ ᱛᱤᱥ ᱥᱟᱛᱟᱝ ᱛᱮ ᱤᱧᱡᱮᱱᱟ ᱟᱡᱚ ᱛᱟᱜ ᱫᱟᱣᱟ ᱜᱟ ᱪᱤᱛᱟᱱ ᱱᱤᱜᱟ ᱛᱤᱜᱮ ᱡᱟᱨᱜᱱᱡᱟᱥ ᱛᱟ ᱪᱤᱜᱨᱤ ᱡᱱᱟ ᱪᱩᱠᱚ ᱟᱛᱢᱚᱨᱮ ᱛᱮ ᱛᱟᱱᱟ ᱫᱤᱠᱟᱢ ᱱᱤ ᱪᱷᱟᱨᱮ ᱡᱱᱟ ᱛᱟ ᱴᱟᱝᱥᱚᱝ ᱨᱟᱠᱷᱟᱥ ᱠᱩᱱᱩ ᱠᱟᱨᱢᱟ ᱨᱟᱠᱷᱟᱥ ᱠᱩᱱᱩ ᱛᱟ ᱛᱟ ᱪᱷᱟᱴᱤ ᱛᱟ ᱡᱚ ᱛᱟ ᱛᱟᱜ ᱥᱟᱛᱟᱛᱟ ᱛᱟᱜ ᱭᱟᱞᱜ ᱡᱮᱫᱮᱝ ᱜᱮ ᱪᱮᱭᱮᱱᱥ ᱜᱤᱭᱚᱨᱤ ᱭᱟ ᱛᱮ ᱛᱟᱱᱟ ᱛᱟᱜ ᱠᱟᱨᱢᱟ ᱨᱟᱠᱷᱟᱥ ᱡᱱᱟ ᱡᱟ ᱴᱟᱝᱥᱚᱝ ᱨᱟᱠᱷᱟᱥ ᱡᱱᱟ ᱡᱟ ᱚᱛᱟᱱ ᱫᱮ ᱤᱧᱡᱮᱥ ᱠᱟᱛᱟ ᱛᱟ ᱪᱷᱤᱝ ᱤᱧᱡᱮᱝ ᱜᱚ ᱠᱚ ᱛᱟᱡᱱᱟ ᱠᱟᱨᱢᱟ ᱨᱟᱠᱷᱟᱱ ᱫᱮ ᱛᱟᱱᱥᱟᱝ ᱟᱡᱩ ᱛᱟᱜ ᱡᱟᱨᱠᱤ ᱠᱤᱱᱟᱝ ᱱᱤ ᱨᱟᱱᱫᱮ ᱤᱧᱡᱮᱝ ᱜᱚ ᱠᱚ ᱛᱟ ᱟᱡᱩ ᱛᱟᱜ ᱠᱟᱨᱥᱤ ᱨᱤᱠᱷᱟᱨᱟ ᱛᱤᱱᱟᱝ ᱱᱤ ᱨᱟᱱᱫᱮ ᱤᱧᱡᱮᱝ ᱡᱤᱭᱚ ᱠᱚ ᱠᱚ ᱠᱟᱨᱢᱟ ᱨᱟᱠᱷᱟᱛ ᱟᱡᱛᱟᱝᱱᱟ ᱡᱟᱨᱠᱤ ᱠᱤᱱ ᱫᱤᱱᱭᱟᱝ ᱪᱷᱤᱱ ᱥᱩᱭ ᱥᱤᱱᱥ ᱠᱚ ᱠᱮᱭᱟ karma gnang ga ta chen za na khir ge tang mu yong che ko cha tang mu yong che ko ge tmu ge karma as kun tmu sri te da da karma da chari chaji tha zo ta cha tham chel la tig men jo as a cha ta zang ga lo ge ta cha dar cha ta chung as a ya yan lo ge den ge che na ta ge cha dar cha tang chung as ki war te da da chen da da ge gong ni xian nu ta da ta cha ge zang da ta yi la ti de tang cha zang ga ma zang ge te ta Tejoni tiska ti da tanga ti te chata yang zangam zang te ta gre te ta da yil ke guni injana da kongni chi she ko no ta a chana char chi kang chi chalong chi a chamul chom ba wa cha khang ge chi s ko no ta ta ta wen jin na yil ti da tanga da chi da cha ge zang da kar ki war te ta da ti ge guni she na ta karma ra kh char wi ti ta su un de she ki war te ta da ti ge guni karma ra kh char ko no de injaz ka ta khir ge ti me ni yan lag je den te chero ni ge ta tmo yen ᱛᱮᱜᱤᱛᱟᱱᱟ ᱪᱟᱨᱛᱟᱝᱜᱟ ᱤᱧᱡᱮᱱᱟ ᱛᱤᱜᱟ ᱜᱟᱱᱛᱟ ᱥᱮᱪᱮᱡᱜᱟ ᱟᱡᱚ ᱥᱮᱠᱟ ᱜᱮ ᱪᱷᱟᱱᱫᱟ ᱪᱟᱨᱛᱟᱝ ᱤᱧᱡᱮᱱᱟ ᱛᱟ ᱪᱷᱟᱛᱟ ᱢᱟᱵᱡᱟᱝ ᱥᱠᱤᱣᱟᱨ ᱢᱟᱡᱟᱝ ᱱᱩ ᱡᱮᱢᱥᱮᱱ ᱪᱮᱨᱮᱡᱟᱱᱟ ᱪᱮᱠᱟ ᱜᱮ ᱪᱷᱟᱛᱟ ᱛᱟ ᱟᱜᱟᱝᱠᱷᱟ ᱛᱟ ᱟᱡᱚ ᱡᱟᱝᱜᱩᱱᱟ ᱢᱚ ᱨᱟᱝᱜᱩ ᱛᱟᱢᱪᱤᱞᱟ ᱠᱷᱟᱝᱣᱟ ᱛᱮᱱᱨᱚᱱᱤ ᱜᱟᱛᱤ ᱪᱷᱟᱯᱟ ᱡᱟᱵ ᱛᱮᱞᱤᱡᱚᱱ ᱱᱩ ᱛᱟᱵᱠᱟ ᱛᱟ ᱛᱟᱜ ᱢᱟᱥᱟᱝ ᱩᱭᱠ ᱥᱟᱫᱫᱤᱞ ᱛᱟᱢᱪᱤ ᱞᱟᱠᱟ ᱣᱟᱵᱤ ᱟᱛᱤᱜᱮ ᱱᱩ ᱛᱟ ᱥᱮᱠᱟ ᱛᱟ ᱤᱝᱜᱟ ᱛᱟ ᱡᱤᱨᱤ ᱟᱛᱤᱜᱮ ᱱᱟ ᱛᱟ ᱛᱟᱜ ᱥᱩᱝᱩ ᱱᱟᱝ ᱡᱚᱜᱤ ᱣᱟᱨᱮ ᱪᱷᱟᱢᱠ ᱱᱟᱝ ᱡᱚᱜᱤ ᱣᱟᱨᱮ ᱛᱷᱟᱱᱟ ᱣᱟᱠ ᱛᱟᱜᱟᱱ ᱫᱤᱭᱟ ᱟᱱᱟᱢ ᱵᱟᱵᱤᱛ ᱱᱟ ᱛᱟ ᱪᱷᱟᱥ ᱜᱩᱱ ᱱᱟ ᱟᱡᱚ ᱪᱤᱠ ᱴᱚᱥᱟᱱ ᱨᱟᱢ ᱢᱩᱭᱱᱟ ᱥᱤᱨᱠᱟ ᱤᱧᱡᱱᱟ ᱪᱷᱟᱱ ᱨᱟᱢ ᱵᱟᱵ ᱪᱮᱥ ᱠᱨᱟ ᱛᱟ ᱪᱷᱟᱛ ᱢᱟᱥᱟᱝ ᱥᱤ ᱛᱮ ᱫᱟ ᱛᱟ ᱥᱤᱠᱟᱨᱟ ᱥᱤᱠᱟ ᱟᱱᱫᱮᱛᱟ ᱛᱟᱜ ᱪᱷᱟᱛ ᱛᱟ ᱢᱟᱥᱟᱝ ᱱᱩ ᱡᱮᱢᱥᱮ ᱚᱛᱟ ᱛᱟᱜ ᱛᱤᱦᱮᱱ ᱡᱮᱥᱮ ᱡᱤᱠᱤ ᱣᱟᱨᱮ ᱛᱮ ᱫᱟ ᱱᱟ ᱛᱟ ᱛᱟᱜᱟᱱ ᱫᱤᱭᱟ ᱥᱤᱠᱟᱨᱟ ᱥᱤᱠᱟ ᱜᱮ ᱠᱟᱯ ᱛᱮ ᱛᱟ ᱛᱟᱜ ᱜᱟᱝᱠᱷᱟ ᱥᱩᱜ ᱡᱚᱱ ᱱᱩ ᱛᱟ ᱥᱟᱵᱞᱟᱝ ᱛᱮ ᱠᱚ ᱴᱤᱨᱤ ᱛᱮᱱᱟ ᱚᱛᱟ ᱥᱟᱵᱞᱟᱝ ᱨᱟ ᱪᱩᱜᱟᱞᱟᱝ ᱛᱟᱨᱠᱟ ᱛᱟ ᱣᱟᱨᱱᱟᱝ ᱟᱪᱷᱨᱤ ᱫᱚᱱᱩ ᱜᱚ ᱠᱷᱟᱜ ᱛᱟ ᱛᱟᱢᱪᱷᱟ ᱛᱟ ᱛᱟᱜ ᱛᱟ ᱛᱟᱝ ᱛᱮᱱᱤ ᱠᱷᱟᱪᱷᱟᱨ ᱛᱟ ᱣᱟᱢᱱᱟ ᱨᱟ ᱛᱟ ᱪᱷᱨᱮ ᱛᱟ ᱡᱱᱟ ᱠᱷᱟᱨᱜᱮ ᱟᱞᱚᱝ ᱢᱟᱨᱪᱟᱝ ᱣᱟ ᱛᱟᱢᱪᱷᱟ ᱥᱟᱱᱟᱝ ᱟᱱᱡᱤ ᱫᱚᱱᱩ ᱛᱟᱵ ᱠᱚ ᱛᱟ ᱛᱤ ᱠᱟᱯ ᱠᱚ ᱪᱷᱟᱛᱟ ᱛᱟ ᱢᱟᱵᱡᱟᱝ ᱥᱤ ᱢᱟᱵᱡᱟᱝ ᱱᱩ ᱛᱟ ᱪᱷᱟᱢᱩᱡ ᱜᱨᱮ ᱡᱱᱟ ᱪᱷᱟᱜ ᱢᱩ ᱥᱮ ᱪᱮᱡᱠᱟ ᱠᱷᱟᱜᱮ ᱛᱟ ᱱᱤᱣᱟ ᱪᱷᱟᱯᱟ ᱟ ᱛᱮᱨᱚ ᱱᱤ ᱪᱷᱟᱣᱟ ᱟ ᱛᱮᱨᱚ ᱱᱤ ᱛᱟ ᱜ ᱪᱷᱟ ᱪᱩᱝ ᱥᱞᱝ ᱟᱵᱟ ᱛᱟ ᱠᱷᱟᱜᱮ ᱴᱨᱟᱢᱟᱨᱮ ᱭᱚᱥ ᱠᱤᱭᱚ ᱨᱮ ᱥᱤᱠᱟ ᱟ ᱛᱮᱨᱚ ᱱᱤ ᱛᱟ ᱠᱩᱱᱤ ᱥᱮᱱ ᱫᱩ ᱛᱟᱵ ᱠᱟᱫᱟ ᱟᱡᱮ ᱥᱮᱠᱟ ᱜ ᱪᱷᱟᱱᱫᱟ ᱛᱟ ᱠᱩᱱᱟ ᱜᱚᱣᱟ ᱪᱤᱥ ᱟ ᱛᱮᱨᱚ ᱱᱤ ᱛᱟ ᱜ ᱥᱮᱠᱟ ᱜ ᱪᱷᱟᱛᱟ ᱛᱷᱚᱱᱟ ᱯᱚᱣᱟᱨᱟ ᱱᱚᱞᱟᱥ
대전에 다 지르카가 측은 가나 홍어 쳤네 말이다. 시그 르파는 학습권 놓다고 나스기 그래. 아야 되게 다와 니와 요 놓다고 다 마장스 아 되게 다 공리시권노가 긍라 시크 쳤다다 시카다 제리 차리스권래 대당나다 쳤다다가 아주 치도니다가 초그 쳤다와 땅가는 거 쳤다와 되나 차례즈나다 야스카기 티스도나 저래 녀마가 올라가 키 알롱 이거 대전이 차쳐와 대당나다 다가 거기 능가다 영영영영 쳤다 지리 아 대당나 쳤다 제브상한 주기 요스기와 리더다 야스카기 따라다 천육의 누답고 쳤다 맙상시 리더다 야스카트는 와크베타 차츠라다 카그 쳤다 지그지그게 논하다 돈카그 디스 돈하다 쳤다다 흐시그다 땅무글로고 칼롱라 땅마글로고 어돈카그 쳤다다 흐시그다 장스기요다 디그 간다 셀리소나 아다 디스 저우는 거 돈카그 쳤다다 시그 장스 아야다 땅마인스 데당나다 쳤당노 군다 고아메노 토나 포르므노바 어떠무인스기요 대단다 돈카그는 그라 다와스모까지 다와스모 그는 그 다가 다와스모 장주 장그라 디능그라다 퍼뜨겨와다 강연스나다 카르마 르크차르위 디엔스키와 대단다 카르마 르크차르위 딘데 인제즈가다 크르가 아치그낭나라 쯧땅요가 단드닌 제시 도디지 잠나 쳔무즈레즈나 카르마 르크세니 타모타 카르마즈기와 다 크르게 루치크낭아 다와 쯧가 닝거카르코니 다와 쯧가 쳔무카르코니 크르게 타무크 카르마즈 카르만데 인제즈가 크르가 접찬렌루 노르케타카스코노 어티쯧디 타무즈엔세 단드지다가 땅마궁니셰코노 야크크낭니라 쳔쉬스코노 쳔스코노 쳧땅무글록제 땅마가 야크크낭 비쉬라세살이 비쉬즈니 타모양 르무치오코모 권조진나 르무치도주 땅마 응그진나 타무응지 고뇽아다다 덴디가 사우미시라 땅마조 인제나 야너겨우고와 급에 아 법정나나 와 그 처저사오는 말이에요. 처저사면은 처저래든나 그거 아름부치 비슈이스고는 그 아름부치도 처당노르다스까지 처당노르다다가 요노다고다 다가 처다랑식거다 탐조니 아 처다맹조니 너무 연지리 너무 셌어. 다 뜻당지게 자리근텐다무 너무 연사리. 그게 다 카르마다 도트카가 점노다고다 처래즈나 카르마다 다가 치능아 카르나다 처다당조지. 카르마타다 야르다타 차리타 돈단 종위나다 조 제파라지 테당나다 돈다 라와이나 타와 덤바리 덤바타 차리타 제팡 구참구데 덤바 제파니고 워 남궁 터즈너블리다 키고사리 타치제위오나 로징가 터즈가 키기요사리 테당나다 다가타타 시용나다 다가 크게 토머르 카르코노다 나니하시 토릉기티스 토릉스코노 다가 남랑카가티리 남랑카가티스 카르코노 다다 긍니 카르네즈나 소쇼꽝이니 카리 되게 용아시 아 데이다다 크게 자즈레즈나 다다 카르추궁구사모사리 다티캄니 리다라타 긍타르짱 냠압든 타모즈가 카르코노 갑데다 자즈레즈나다 아 다다가 쳇다다 아 양르게딘가 쳇글와시 아 다스게 찬니셸리스오나 르크진나무이나 세레즈나 다와든바가 남궁 아 tanitang gusami dawa japa gata tsi anyi luri riri riri char tsita te ko tsiga nangni latura ti nangni sawu yevsari te tang nata kirge char juga tisu tanavlin gusami te nata nyanjik dengar nga ta chazin yinzi nata karma ta char juga tisu yensi te tang nata karma ta char konu ga tisu ti nang kante ta ta azi karchis konu ra yinju karma tamchirla sheki yuari te yena yang tab karchis pata kirwandari Та зу мэн дэжунгэ та зу ра мэн курзэ азэ даг кармаг карчэг огонжу гонэр му кармаг огажэгэ тэна та даг мэн тэ ниван зо маскэ юар. Тан дэнгэ зэг карма рэхэдэ огажэ гону та карчэ тэрэ. Тэ тэнгэ та кэргэ чэзэрэ шэг дэнгэ вара та шоу тамчэ та янлэг дэнгэ чэгэл гуаси та янлэг дэнгэ гонэшэ гону сэлва, шэмба, янва, джамба, тэнва, джамамэ па, тунан, джамба ламэн па, тэгэ туа ламэн па чэмбу тэрэ. Тэ тэнгэ та даг дэзо цом дэзэг та даг янлэг дэнгэ ᱡᱮᱫᱮᱱ ᱛᱟᱨᱠᱟ ᱛᱟᱜᱟ ᱛᱟ ᱡᱚᱱ ᱪᱮᱢᱵᱩ ᱱᱟᱢᱜᱮ ᱱᱟᱝᱱᱟ ᱨᱟᱥᱚᱱ ᱭᱚᱨ ᱛᱟ ᱠᱷᱤᱱᱡᱚ ᱡᱮᱥᱠᱟᱱ ᱡᱚ ᱨᱟᱸᱡᱮᱴᱟ ᱛᱤᱱᱟᱝᱱᱟ ᱨᱟ ᱪᱷᱟᱛᱤ ᱱᱮᱯ ᱥᱟᱞᱣᱟᱛᱟᱝ ᱥᱮᱢᱵᱟᱛᱟᱝ ᱭᱟᱝᱣᱟᱛᱟᱝ ᱡᱟᱢᱵᱟᱛᱟᱝ ᱛᱟᱝᱣᱟᱛᱟᱝ ᱡᱟᱝᱟᱢᱮᱯᱟᱛᱟᱝ ᱛᱷᱚᱱᱟᱱ ᱡᱟᱢᱵᱟᱞᱟ ᱢᱟᱱᱚᱯᱟ ᱛᱮᱡᱚᱱᱤ ᱛᱟᱜᱟ ᱛᱷᱚᱱᱟ ᱛᱚᱣᱟᱞᱟ ᱢᱟᱱᱚᱯᱟ ᱡᱤᱨᱮ ᱚᱛᱜᱮ ᱡᱚᱱ ᱪᱮᱢᱵᱩ ᱱᱟᱝᱱᱟ ᱨᱟ ᱭᱟᱝᱞᱤᱜ ᱡᱮᱫᱮᱱᱥ ᱠᱚᱱᱚ ᱛᱚᱛᱜᱮ ᱴᱟᱝᱜᱤ ᱫᱟᱛᱟᱝ ᱛᱤᱜᱮ ᱥᱚᱝᱡᱤ ᱭᱚᱨ ᱛᱮᱛᱟᱝᱱᱟ ᱛᱟ ᱛᱟᱜᱟ ᱠᱷᱟᱨᱜᱮ ᱠᱟᱨᱢᱟ ᱛᱮ ᱠᱷᱟᱨᱤᱛ ᱜᱮ ᱭᱚᱱᱟ ᱛᱟ ᱠᱟᱨᱢᱟ ᱛᱤ ᱚᱡᱨ ᱛᱟ ᱯᱷᱚᱥᱮ ᱠᱟ ᱪᱷᱟᱛᱟᱢ ᱪᱮᱵᱚᱛᱟ ᱢᱟᱱᱛᱤᱱ ᱡᱟᱨᱟᱥ ᱛᱮᱜᱮ ᱛᱟ ᱟᱪᱤ ᱠᱩᱱᱤᱥᱮ ᱠᱚᱱᱚ ᱪᱷᱟᱢ ᱢᱟᱵᱡᱟᱝ ᱱᱚ ᱛᱟᱨ ᱥᱟᱵ ᱪᱟᱛᱤ ᱫᱚᱱᱚ ᱟ ᱛᱟᱢᱚᱭᱱᱟ ᱛᱟ ᱛᱟ ᱠᱟᱨᱪᱟᱨᱟ ᱯᱷᱚᱛᱚ ᱠᱩᱭᱚ ᱟᱢᱟᱨ ᱛᱮ ᱫᱟᱱ ᱛᱟ ᱪᱷᱟᱛ ᱢᱟᱵᱡᱟᱝ ᱱᱚ ᱱᱟ ᱟᱥᱟᱜᱤᱭᱚ ᱛᱮ ᱫᱟᱱ ᱛᱟ ᱛᱤ ᱠᱟᱯᱥ ᱛᱟ ᱛᱟ ᱜᱮ ᱪᱷᱟᱛᱟᱢ ᱪᱷᱟᱢ ᱦᱮᱝᱜᱮ ᱞᱚᱜᱚ ᱫᱚᱱᱟ ᱛᱟ ᱟ ᱪᱷᱟᱜ ᱱᱟ ᱛᱟ ᱛᱤ ᱞᱮ ᱟ ᱛᱮ ᱱᱟ ᱛᱟ ᱪᱷᱨᱮᱡ ᱱᱟ ᱛᱟ ᱠᱟᱜ ᱦᱚᱝᱩ ᱜᱮ ᱴᱨᱟᱯ ᱵᱟᱠᱥᱚ ᱛᱟᱢ ᱪᱷᱟ ᱥᱮᱞᱟᱥ ᱛᱟ ᱪᱷᱟᱛᱟᱝ ᱜᱮ ᱪᱷᱟᱱᱤ ᱥᱮᱞᱤᱥᱚᱱ ᱦᱚᱝᱩ ᱡᱤᱯᱩ ᱴᱨᱟᱡᱩ
tazo chomje zi kati gemtsa mangomu. Zibu chi di na taga azo roza penu. Tato ni azo liga taga hongo chenzom ni. Namrik chesaran yu ni. Pagpa jebzangan yu ni. Tamo azo ta chartanga zhongna songa la zi. Teta na ta taga chila shikna ta taga ndeta taga chabra, mbaqtsukra, tamo garik sa jirwa.

0: 阿里中央目的部已对我被比赛这个了这个呢阿里目空给此样安宁一冷个格鲁克萨克等格式目冷趁节措日了这个大擦次了快过去
1: 阿里深圳特朗普一次安宁等等一冷太久没个成就你人工这个这件办法是你说个人共同为接近的所有没不是做这件事阿里人深圳部个次这个年阿里人的不生错坑着我个阿里人说个阿里个大这个滚烂家不是不是过冬当想腾定家不那阿里个家不个不得等挖空家层了咱这里西巴西个的事 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阿里 차트 정도로 봐 양식으로 된 한시설 아리 첨글 샵주도 배와리 중위 지금지 등 흑진 요철 대비진 대리인 중세비 니버름 브릿지 샵주 강롱 지가 간처 요철 커들링기설 자연 연락 신주 부가 냠들 제축 종이 제모 등 냠들 제축 대인적 린전 한 초소 제치 리콘기 아리 인틀은 원심 재미 제먹은 층 참조 비 주이글라 잠글 땅 첨글 샵주 배위 타니 니르드 라낙사운 데브기 바등 냠들 제축 제사 첨라 잠글 땅 사클 땅 제치 십디 땅 대인적라 한노 제위 샵주 나리 인든 등기르버 강고시지 그마당
0: 우클란제 선전 젤런스지 치 증님세지 우클란제 저거치 도브히지 어르시와 콩제 사클멍위 르고라 머머남 지동덕 등성 디어먹은번라 머거친조 콩등 머거둔 된지 넘소고 된지 소고체요세르 어르시션 비드보 종치르등 레닌글랑아디 호미닌들 디냠더셰지르 사터르 저르자 체비 머머남 진잡굴 테브흠 레닌글랑아디 렌잡굴시발리 머슴라미포요세르 乌克兰籍一个叫杰志的罗文称坑个在这个年的年次的古巴丹呢在临时记忆年的这组年纪的当中一个背地乌克兰籍慢慢南至俄罗斯生彼得波萨克的盆里俄罗斯粗末个莫个亲族坑等卡伦斯塔的莫个顿的电视的东德个等时德里间乌克兰籍慢慢南至大东俄罗斯罗布书记克拉斯诺达的萨克间他们所个电视的样东德个等时生彼得波中间的建国书 别克罗夫一次这个年谁记得身边的保证夸顺马勒个谁年家不过来卡特人家一会儿扎这个谁有事儿连宁格冷娃的人过走压力山大德路自建可以年的谁记得连宁格冷娃的人夸顺马勒给妈妈那么这家等谁不是啥朋友谁的生娃的地娃空忙不如妈妈那么这车个路你把等走过了卡起接是正等扎马索了车个里肯你多是个等我马斯家不过了车的马斯姆拉没朋友事儿
1: 俄罗斯三级的中一个佩斯科夫的在这个年的革命日革为什么彼得堡的国家皇族的人得个搞事下去了乌克兰的那顿谈呢俄罗斯的那顿给这个革命本的冷静中华等俄罗斯的那顿谈呢俄罗斯的那顿谈呢俄罗斯的那顿谈呢俄罗斯的那顿谈呢俄罗斯的那顿谈呢俄罗斯的那顿谈呢俄罗斯的那顿谈呢俄罗斯的那顿谈呢俄罗斯的那顿谈呢俄罗斯的那顿谈呢俄罗斯的那顿谈呢俄罗斯的那顿谈呢俄罗斯的那顿谈呢俄罗斯的那顿谈呢俄罗斯的那顿谈呢俄罗斯的那顿谈呢俄罗斯的那顿谈呢俄罗斯的那顿谈呢俄罗斯的那顿谈呢俄罗斯的那顿谈呢俄罗斯的那顿 yuqing erisilang rangni ji kipan yusir.
0: Nyankanamba tangdi sanjir nyamzhuk lintsin shi charsung. Lintsin di zomzhig ba nyangsham cerang tang zomzhig gan kirwa sonam cerang tang zomu jil darkilwa shiglu. Chachib darkilwa ganchig cerang tang zonam rinching yin. Cimgun jia tang rinzan rumani ji shani. Dadimushi.
2: Tāna bījīn jī tīsūlī nērkhsīm yīn.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 저번에 봐 되나 다타 차측거 산신 농지만다는 찬지 공회 향친 용제 대신세리 라신란들 스카바가와가 찬증게 영이인 남바치 못타더냐 버가스시
4: 순인 단드레 누인지나 아말룬 단클크 로아 드마시아브라 촌음 단크크 라마 부모 임친이가리 정미 갑선으로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게 쳇
1: 아림든 슈그메타 쳇비 예신치 포냐
0: 와능 챙게 포냐
2: 디촌의 녀흐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치기 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게르크 렌츠나 갸르통 샤제인 디촌의 녀르치기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 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메론 렌츠나 동제인
3: 톰친다라 알랑흐 단슴지 톰친다라
4: 톰친다라
2: 尖个是什么叫重庆的啦重庆的啦地处的年龄等干嘛什么叫你地处的年龄什么玩三人家的娘们就我家同学家人
5: 소문 워스클 봉춘
6: 소문 워스클 봉춘
5: 사랑기는 양주
2: 디초라 녀르스므니 디초라 녀르스므 땅 가르마 냠니 워라 아디치나 세리 렌츠나 스톤제인 냠크남바 소르무나 장주 년친 캉 워스클 봉춘치 닌셔비 렌츠나 권다 땅차르스 켈치 년버 과전치
7: 那呢，北京去第一次的不等人。那么个天气，北京的南面严重下，看到听见的三星半里，中央密码关于龙天雷公的北京天气。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联数据推测仪。
1: 新领军工干部是香木拉森九零两站里前学会议，第一个来五年被别人追，他罗尼中国共产党五年内龙家塘居民啊苦了被落实。集合出去习近平给中国共产党五年末他中国民望给解读第几村里接不他，中华民力加他的用得不解决的仍然给同民生对他坚持的电气解决。龙家塘居民啊一寸土，中国共产党给我西派的松土，同民生对他坚持拉他的接不他。
2: 给用密码来通知他你的见解，每日给公平录取图，我才是被留队新员了。中华民力加大乐不起用久了，俺的军用密码为党储备团长，我们把它写一把写。目前三九六，同民生团团建立罗拉电波了，加大给将军人部备备给举办了。敌人我他娘都三七年初的具体，三七电视某处给没进来，加上昨天给退出不久了他。
1: 当给国际我三年卡给刚刚解散他，孟秋立达的给其他门面准备对吧？用日期，敌人按照中国共产党的普京国组织三十的上海滩浙江嘉兴都决定，他家早晚他自己这边三十点在向就抗给决定作为针对的上海冲击的黄埔区中共促进党部陈素康给协同镇抗都针对。
2: 在其三届任内，他曾经一直是解决一把他。那么第三下届，为党把握了龙的了，推摩托电棒进行于中共促进党部陈素康给党委秘书及共进陈毅怀疑，集结出席习近平给，俺做党给陆局时部中共促进党部的国组不信任了，俺做三大人部扛都领了样，局势变了不，前面中华他，退了三把了，陆局了七成七。
1: 中共促进党部作为敌人，共产党民三百七十一人心，对于南西营养，俺所抗力用他，在我抗土人民陈贵去解决。中国促进党部作为他，嘉兴南湖草原出身马步人，中国共产党民普通国组三十一不他，中国民望给解读第一村里写不他，中华民力加大了用得不级别，同民生对他坚持太阳，那天呢，所被签约几点月。
2: 中国共产党五年内，龙家国务院电视促进团，积极出席习近平给龙结共，中国共产党给文具不足，中国共产党总理内陆我们军军团，普桑电送，同民生团拉到了，跟着差不多过了哇，西九路米扎巴，把俺的亲笔特别写吧，当了罗格尔森格尔团，迷茫给日话东西都没动我接的，立即登送印度皮下雨，第二，中国共产党民印度皮穷子音。
1: 立即登送印度塔贝当年，中国南北停留间了官地东西，多不起三百归属人员。党给促进交接派出所，罗定习近平给促进党委党中央给，密码电话的级别空白给三路，军权进行一把他。当他结合给查下了，罗局人心给中介托把他，罗局人心给普局的兄弟，让给第二军用的基础领路停留间给结合准备，将他们三百托局给了官地东西员。
2: 党给军人的上海入营时，电话我写不灵，陆军习近平给苏西南委党中央给上海冲击了级别，几内在行。他在上海入，给这边交谈，我是鸟从各州军政的那届，现在前来准备把他，给这参赛三队给单位主席，现在前来策划，可能是被修改了吧？三名先把的修改行吧？三队去空军了吧？军团昂托了执行员。
1: 张江参赛中，他几处列国了参赛三队的派遣，杨浦参赛三队剧团徐汇女士派遣派了。上海的你，可能是被参赛秋收在这处，彭镇团队都来给一把他。今天给那么多钱不谈，出现钱不？中国准备秋收脱休的安塘部忙不行，三米线派了上海路团行一不行？
2: 编剧了《永远的配角》这话谈推送上海以密码冲击的密码给组织写不谈，密码冲击的密码给解读人别多些开心冷冷淡淡，天空也许提到密码来交不谈，别离给扩展了点点，密码来相对收益。第一个宁波三十七八年，第一个三行组织写不谈。
1: 개니 리이완니 메도동제 총결 조준타 황부장 장부타 수조허 주위 장부직타 주직 교육 집에 봐라 상하이 총결기 생주 더비 레가르덴니 망소기 카사구도타 간에 샘제 리구제게네든 탁주 숙신제유 상하이 총결 황부구 다부桥 총숑기 총시기 만소 갱구소로 뇽조로 하장서무도라 샘나가소로 양치무도 럽신기 뒤럽디르 소화예주 총비에 나송은의 쇠남치와타 대기된바식 제도시 주기유 浙江嘉兴기 통민성들남민니 총기탄 총습 냠지 폐기의 딩습동규디 浙江기 상하이탄 지도시에비 삼리더불진니 지주술숨 시직전기 뷰투공비기 류사변항 냠슈 딩습지신유 니도니쌍으로 자신기 총습기 총미 꾸취초배용법 고로 응어지시동 굽지숨추소구세인데 로니슈증이 뒤머라 浙江行진기 앙탕보로 내유 자신기 시균연기 소래기 지툰세진타 고로 통출 퇴직당 아동래기인데 개용기 응원퇴수준리리기 총결세제기 뒤인기 앙니슈낭수유 림지지나 예급진배 70개사르기 돕시 길래충화 시 2010주시송 소비진리에 갱용기 서구진배 총결기 최다르 당변항 댐보르 내유 중국중앙당기 롭자 계급시진롭린 천시비주진신바 홍향화이 당윤업줄학삼리에 당윤통주르직학삼바라 폐계당 돕시르 신규 롱호계단주명아이 럽친기 양규랑비토 럽친기 등수닝돕기 니티호 중국공제당기 미마라 튠지타 니티시니 로주티대난 구역쇼비 미유기모사라 직주 니튠항대바타 중화미리 야랑바타 축부르교원니 돕시르교루베 럽친기 종규종규 뒤럽사바라 럽친기 등수닝돕기

개주 거로의 첸수 최고를 주부시 기금이 비유적 다기 8월 초기 기금 내년을 위해 점링기 파시스를 먹고 집에 먹출을 개가 토바를 첸수 주의 땜진 제고를 주부 뒤토니 점링 망진 이발의 개가 토바경기 기급 좋다 냠지 개조 된자 린진 조기 균리 린진 기급 인빙은니 점링 망진 이발의 개가 토비 총재 송교타 점림망진이비양타비루규다와송균치비최슴댐보강림원바치규니도니생로로 你都你四处留意到我松不了中国有我的在座重点的提醒新建他阿迪卡家的东西团团团变成了从团体是新建他阿迪就展开些中国地区为巨他地区四国他我的四福二家藏北我给给着你们这一区域给三年你们的林子连座中国强下的四国他我的四国强下的四国给四兄我的给你们来问人家 提醒中文杂作团系的批界界文人干级三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
他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
모두 체벌을 시나 잼둥기 시균 치료 침바 퓨 금딘 잼초기 토사를 낙제타 77살기 켈레기 송위 도르세 갸진 이슐하잠 시니 턴제 사바 납길하잠 직뒤토 잼둥 체유지 송바타 중국의 자대 우르즈 게레냠제 벤저로 피기에뷰 총대 투미추이 투미 일렌나이 우르스다 중국의 냠레 티웨 남아진도 교르네 총대 양비 냠레네 튼기탄 코즈 코즈기 냠레타 첸제토위 냠레 유리 니키 마조 제순 교르규저와 유지 송도 조기급 니부편즈 김지 기급 치슈인부터 퇴레 춥지티 편즈 서브리 정신 예진 딘비 니가 니빈기 냠리라 튜무 메인비 상지 딘윤 중국 총통부 캡자지비 정시 사르슈러 시나 니도 니슈 쟁을로 중국다 우르스 총통군부로 아고르 통지로 니도 니주 든주 등고 생네 로숨 듀마라 아고르 통지로 니동긴 가고 침불이 기워타 중국 로주주 듀마라 우르스 총통조디 기급 체제 안 탐부 니법 균형 제윤 달려진다 탐부니 시비 바라 중우초니뷰 총동원부로 아고르 통지로 계경업중은니타 치와시다사 지승버티 퇴송리 갸지주르구탄 청중 듀파르유 총마른로송경타 랑린 타지도 다르니 콜레시뷰 제경마라 퇴구창도당와디 민아르 로지 푸주른 종유른 중심유바타 점린디니 요란타 푸주르기 퇴급사바르립유 냠지 예조 딘자린 진행 조기 균리 린진 기급타 겐지 쿠르위 퀄리시뷰 기급 첨부시 인비 중우 기급 니뷰 튜무토 퀄리시뷰 탑주 딘리 송교타 기지직람 티웨 슝자타 루퉁 초스 피겐주 유르 군디 동웨 겐지타 랭게 케진 쿠르신규 튜법 치잠 요란체나 중우 저와 니미타 딘리 로덴 유르미지기 케주 티잠 경외세 되버타 초니뷰 탑주 냠레타 초용기 냠레의 흉류 갸비 꾀응의 정신 티웨 양외세 퇴도 송윤 난이다오 구바라 주시 시진핑기 니에도 니생을 상하이 냠레 증조기 우초신 콜레시뷰 제경 최고 되나와타 중동 푸진기 중국 초내 된비 최고로 베디 갸비로 제주 인시 송바타 중국 초다 퇴 탕비 최두루 낭지 라리안 유튜브 미드사라 켈린 팅마나윤 美丽为空我中特区给你们陈孙子我中特区给你们列提东都干过他可是比特区电力松用级别刚才家庭都求于其松不行中国人杂州给切记省大托不跟他我中杂州听说给主席选拔唐博库里库阿姨

0: 예동 굴로니송 응아지수 불롱디라 로결 치긴 토름 신리 직지 계쟁기 속중 카 중안에 불롱디 초니 의주 차샬 군디 동화타 조리 딘자기 믹체 응윈주리 용화를 깨압교 체위 기금 예비 락단 지네 냠리 체비오 서시티 조리 권버니 도구 닌좀기 초소 규신 유비 기덥 사부 비신유 디가르더버니 충제지 강시인남 튠법 칸저도 내부 뇌증과 투범 시부속이 치워라 자그주빈제구토 사내디기 미소기 고르위 중국 불론들의 로규 치비 신뢰직지 개선 소중기 주자 양화德이 내뒤르신의 랭균난유 양화德이 내동주행을룰롱고로 불론들은 주급 사내디기 충제 튠례를 서규신규르타 대부수치단 지류인부속인 전롱망부체니 튠보 마와타 편제 신바 용보 마와 속이 간에 체디 망속이 시지 도괴 내든 타주가와 교르도 디닝안즈 불론들의 로교르치니 신리라제 냠레 비위 튠우긴고 주스시 인시 치제나유 양화德이 중국 불론들의 로교르치비 신리리지 계젠 속중기 니동 주행론에 송 불론들의 균지 충제기 처드 친구 처바타 제고르마위 렉팀타 14진기 토담규 중규 균지 충제 딥수톰니 로리충유 리지계진 소중기 터동 사내티기 넘시타 서규 차진르 시수디 뷰그 리신 튠법토위 냉고기 선카듀 충제 토빙안 댐스체비에 불론디니 사변 낭진 체규르 댐벌리 터규로 로람체 유지 오지나유 로주人别尊切不与日记开间操纵起三年底个了军制穿着地主给别人创作进去团住军肉切不谈三年底个巡逻来在日记不加的就所用切与不行别人创作另一创作出国内用为娘们来看给给古鲁啊一心没了满的一三块不谈 중국 신뢰 리지 계진기 균지 충제 캐리용어마 세 아메 초구만자라 따도 치바 따라 심류 유구 대달리야 따도 치기 유지시엔도 베든 총주 니치우어 유미 티웨망웨 균지 충제라 조와 챙부기니 균지 충제 딥수 치바 유 소와 링수동 유저와 장유버시 락제바 투와지 라이주이 가중아 중국 리지 계진기 나라라 딥수 락제러바라 토지지시우이 로더도위 투진디라 네 튠법 하자 야분도 서신 지친 직창안에 제든 쥐엉을 기어 튠송 춘지 뒤차르지 나란의 중규 직지 계진기 선에 시과타 관관 딥단 중지 유지신도 불론당 아디 토르나 종기 종부 엔드카로 디마나니 원체 나신 락제 니티비 최기 최시지 你都你去了你送 공기 중국 신뢰 직지 계진기 제수장에 균지 충진 딥수기 락제 롭종 체부탄 티지 폐유들로니 신뒤츠 니치디 퇴음바른 법화를 용화 체유 공기 중국 신뢰 직지 계진 말립콩 사내디기 충제기 퇴음법 하장마와탄 지친지 퇴음법 뒷니네 숨창 아파들리 생김에 더동어 딱두 제일 찬행법이 닌가 체유 你都你去了 균지 충제 로드나르 낭진 치치 내뒤다 림신 탁수 투비 창매 시세 따라 중규 칠레 개베 치비 락제 체시를 쏘는 충제기 튠법 교부 용미시지 신도 공개사르구브라 러시아진 피기 당와 규 균지 충제라 로드나 종기 망초기 켈린 개개가 토바타 사내디기 균지 충제 인디큐 니도 니슈르 지친 업주네 지친 숨지 니슈 저주 바로 바르유 탱어용아란 니산의 티기 충진 딥수치긴기 싱부 규미시인 중국 신뢰 리지 계진기 로람호 옌메즈라 남스 라워도 유아더뷰 균도 충성시 신도 로주어진 엔드칼로 디마나이 균지 충진 덤네 사업이 무일디네 박바뉴부타 캄바사브 기부마세 타동 종부야 치유 공개사르구바라 중규릉아란의 중국 리지 계진의 무투 롭종시디 신안타 무카르 시수니 유미츠니치디 튠보범법화를 용화 체토 냠도 디진댐비 초의 초스 규주 인시 신도
1: 이래 망초기 지지 숨닝키 천공토 세자비니 이래 초마키 아먼 초구토 어리 타주 멍주시러 동대다 유진 대미윤니 멍주티토기 이래러 전진차주비위 군동춘진디네티 인시 주유 어리 초네 튠티티 켈린체미버신 而中央某些部位及其宿命 年体盘二里马期从列出新家的年数增额一出了了更多单四百万岁高动前盘自送民书为出现出去规矩女的需要投就越界写一不是一人期清理部长阿拉给起年体的真正期恰就肯入席银融苍马天门年托拆大区别连接罗局银写写不是 一人伊斯兰出错期给各店家谈清真四句欧阳林康期主席您提了特别用给莫特参照七八天年一人谈而已引起春门期南团安唐不提银别一人期而他伊斯兰期社会期国规特别用给团结了多西早晚年内东土就民世纪写一不是三个人给孔塞里曾年中学期密码给苏拉谈着阿银李曾给困难期这些桑布拉什香里亚林给内母体
2: 中央农村人民经济协力矿，覆盖起了么多国际级别，来参现代的三角难说。地摊尼，客人去睡觉订阅。
3: 八岁刚给这年安大的视频呢，就是团圆团，视频给车站三不同图片，落地不难瞧。
4: 前我对讲吧，擦糖啊，这农场就比呢，地摊尼也偏到越是。地摊尼，客人去下播都有。
2: 谢了，随便接了啊！恐怕也别不认了，此人我就用途不是。
4: 来个主题咱把当过的兄弟呢，吕军因为嘛菜，很多呀，让国人改变那些来阅读不的。
2: 地摊尼，客人给吃难约。
4: 看你一万钱呢，通过人家的偏学动图。
2: 给过去在龙珠央视前呢，地摊了偏多钱不要写。
4: 地摊尼，对他那么贵的托囊钱贵别，千万细心。吕军给讲了，我讲给军心给。
2: 地沟的苦肉，俺来也都住着。地摊去中国，俺做草莓，俺们都送过去。